0: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 아멘.
0: 자, 말씀이 일상의 중심에 자리하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고 또 우리 삶은 비로소 정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1: 네,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집사님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위치하자 비로소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매일 네 구절씩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항상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정말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진심의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 자, 네 구절 각각 한 구절씩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0: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소통과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0: 아,
1: 아멘.
0: 네, 멋진 말씀이네요. 와. 정말. 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들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집사님, 근데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앞서 집사님께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인생에 제대로 전원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의 어떤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사실 첫 번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0: 네네네.
1: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0: 예.
1: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어렸으니까
0: 예, 예.
1: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지? 정말 예수님은 누구지? 이런 궁금증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0: 얼마나 강렬한 그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 또 기억이었으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 아니, 왜냐하면 어렸을 때 되게 소원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0: 저 순수한 정말
1: 그렇죠.
0: 어린 학생이었군요.
1: 어렸으니까.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딱 자리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인생이 정상 가동되고 작동될 수가 있구나.
1: 맞아요.
0: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게 아니면 정말 배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불량 배터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어제 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힘을
0: 네.
1: 주셨잖아요.
0: 맞아요. 네.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어떤 비치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그리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1: 네. 아멘.
0: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 입니다. 보내드리는 말씀 네 구절 오늘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여러분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장으로 보내주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다만 키워드가 꼭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키워드가 또 오타가 나면 저희가 제대로 기도문이 발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타 없이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를 위한 어떤 단서를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 좀 방송가족분들께 건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아 이게 쉬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땡땡 너무 쉽나요?
0: 너희는 네. 가장 우선적으로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대목 말씀이시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미음 지읒에 초성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 네, 그리고요 그 찬양도 생각났어요. 제가 네. 찬양을 잘 못하는데 그거 네. 있잖아요. 내가 손 내미지 못하고
0: 내가
1: 이거 있잖아요.
0: 내가 미리미리 손을 네. 내미지 못했다라는 거죠. 일찌감치 내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러니까
0: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떤 감동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일찌감치 손을 내밀 걸 도움의 손길을 건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부르는 곡이잖아요. 그게.
1: 그렇죠.
0: 아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 두 말씀과 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키워드가 공개가 됐을 텐데요. 자 오늘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스트림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지금 스트림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니까 오늘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접속하신다면 이제 지금 실시간 이제 라이브 방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을 거거든요. 오늘 끊김없이 오늘 들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1: 네.
0: 자 유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첼 박님 할렐루야 또 화답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저희가 키워드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땡땡 너희는 띵동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자, 그 두 글자 집사님 공개해 주시죠.
1: 네 먼저입니다.
0: 먼저 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아파하거나 내가 먼저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후회 없이 미리미리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요 집사님.
1: 네 먼저입니다. 먼저.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그렇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아 집사님 저는 다른 곡을 미리 선곡을 했는데 아 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 그 찬양을
1: 아유 들려주시는 겁니까?
0: 방송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그 뇌리에 지금 각인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찬양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다른 곡 제가 앞서 선곡한 곡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마라나타 싱어즈입니다. 식 예, yeah, first. 자, 우리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1: 아멘.
0: 이 찬양 영어로 함께 듣고 돌아오실게요.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라고 합니다. 자,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는데 정말 저는 이 말씀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살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우겠다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이 흔들릴 때 되게 네.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했을 때 무엇인가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고상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어떤 아,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저렇게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맞아. 게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고차원적인 지혜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하며 또 그걸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아요.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네. 않게 하고 또 낙심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계속해서 네. 오늘 저는 앞서서 집사님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서서 이제 정말 그 말씀이 딱 그 정위치했을 때 성전에 이제 언약궤가 딱 자리했을 때 그때부터 정상 성전이 정상 가동했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전원이 딱 연결된 거고 그 전까지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뭔가 너무 선명하게 이제 좀 묵상이 되고 또 손에 잡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0: 네, 맞아요.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네. 친한 집사님들하고 같이 티타임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말씀을 읽어도 사실 집중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예. 말씀을 읽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더운 날씨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 마음이 차분해지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들바람도 불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부니까 다시 정말 말씀을 더 이렇게 차분하게 또 깊게 좀 묵상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날씨도 또 이렇게 시원해졌으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아, 말씀 읽기 좋은 계절.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말씀하고 또 기도를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 바로 이제 가을이 정말 급속도로 저희들에게 가까이 온 것 같거든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동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공개해 주실까요?
0: 네, 먼저입니다.
1: 먼저입니다. 먼저.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오늘 귀한 말씀 네 구절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꼭 다 받고 네,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정말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0: 좀 얼른 좀 소개를 해볼까요, 집사님? 8457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말씀 씨앗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새뜰과 살뜰하게 월요일 시작합니다. 아유, 센스 있으셔.
0: 대단하신데요. 사뜰과 살뜰하게 월요일 시작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29절 130절. 야, 이거 기억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언급해드립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멋진 은혜의 간증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 씨앗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겠다는 0712번님의 고백이셨고요. 5776번님.
1: 남편분과 휴일날 일보러 가시나 봐요. 화창한 가을 날씨예요. 하늘도 너무 예뻐요. 그래도 씨앗은 나눠야겠죠? 모두 행복하세요.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0: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가능한 여유롭게 또 더 나아가서 평안하게 넉넉하게 오늘 하루 잘 살아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근을 이용해서 자 레이첼방님께서 오늘 두 분 다 은혜의 빛이 충만하네요 하시면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문자 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저희가 뭔가 어떤 공식 행사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상이거든요. 네. 오늘 집사님께서 굉장히 또 순백의 천사처럼 오늘 오셨고.
1: 아니, 그게 아니라 끝나고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0: 그 모임에 저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오세요.
0: 자, 오늘 약간 제가 정장을 또 입고 또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은 좀 개방적인 옷들을 좀 입고 왔다면 오늘은 굉장히 격식에 갖춘 그런 의상을 좀 제가 갖춰왔거든요.
1: 혹시 뭐 방송국 무슨 사회 보십니까?
0: 아, 그렇진 않은데. 오늘 집사님과 제가 항상 좀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전혀 논의하지 않았지만 의상이 맞춰질 때가 참 많다라고.
1: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0: 저희는 사전에 전혀 논의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1: 마음이 합하니까.
0: 아, 그럼요. 오늘의 그럼 궁금하신 분들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씨앗. 네, 오늘 키워드입니다.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7458번님.
1: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힘이 되는 씨앗 부탁드려요.
0: 아유. 말씀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1: 네,
0: 정말.
1: 맞아요.
0: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니까요. 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한번 제대로 승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42번님.
1: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해 봅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4489번님 문자요.
1: 너무 귀한 문자인데요.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0: 자, 이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제가 뭐 옆에서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4489번님 또 문자 내용 자주 보내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정말 문자를 보면 너무 은혜가 가득합니다.
0: 아, 맞아요. 네. 9572번님께서는 계속해서 방송의 어떤 소재까지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의 확장이 9572번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4093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작은 기도가 큰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0: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1: 작은 기도가 큰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0: 네. 우리의 어떤 작은 읊조림이 그것이 점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이웃을 넘어서 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1: 네, 무슨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 기도 내용이 이렇게 문자가 보내져서 생각이 난 내용인데요.
0: 네네.
1: 오늘의 기도가 흙에 묻히면 머자나 들판에 꽃들이 피어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때는 모르지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꽃도 피고 또 큰 기도도 되잖아요.
0: 우리가 언젠지 모르게 그 예전에 했던 기도가 사실 씨앗이 되고 심겨가지고 어느 순간 정말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1: 그럼요. 아.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했는지 모를 그런 기도를 통해

0: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얼마나 정말 감격적입니까?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9581번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3326번님
1: 네,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0: 아,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예, 그 가문의 가장 어른께 가서 그 문안 인사 드리는 그런 문화가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조선 시대라든지 그때 보면 그러한 어떤 문화가 대가족 중심의 문화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1: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피디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0: 아, 제일 먼저 하는 네. 일이요? 제가 네, 화장실에 가서 이제. 정말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소변과 함께
1: 아, 이제 그만
0: 그다음에 양치질을 하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면서 전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1: 잠
0: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뭔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아.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양치질을 하면서
1: 아.
0: 양치질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뭐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와 함께
1: 아하.
0: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할지 이런 전반적인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말리면서 이제 찬양을 듣고 뭐 그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 키워드 보니까 먼저니까
0: 네.
1: 정말 오늘 하루에 먼저 네. 무엇을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0: 그쵸, 그쵸.
1: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0: 저만 지금 당할 수 없죠. 저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그 저의 어떤 이제 그 일상의 첫 모습까지 제가 좀 투명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일어나셨을 때.
1: 네. 아, 좀 비교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0: 괜찮습니다. 저는 뭐 투명한 방송을 지향하니까.
1: 저는 일단 네. 따뜻한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새벽 예배를 갑니다.
0: 아, 바로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준비하고.
0: 아, 이제 준비하고.
1: 알겠습니다. 네.
0: 그렇죠. 네, 저는 네, 알겠어요. 네,
1: 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일치하니까. 네. 네.
0: 근데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좀 열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뭔가 이제 좀 감사 기도와 좀 찬양을 통해서 하루를 좀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 네, 맞아요. 네.
0: 자, 0691번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먼저 또 문자 주셨고요. 자, 3978번님
1: 아침마다 부산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기도문과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힘입어 월요일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자녀분들에게 또 이제 씨앗을 전달하고 또 기도문을 전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1: 좋죠.
0: 이런 확장을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더 많은 이들이 견고하게 하루를 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 또 귀한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 2, 3, 4번님 문자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1: 네, 보통 세상적인 기도를 하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떠올라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문 감사합니다.
0: 정말 멋진 또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사실은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좀 전해드리지만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들풀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도 내가 어련히 다 알아서 다 채워주고 또 잘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데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챙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제쳐두고 그 모든 것을 제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오직 말씀과 기도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 먼저입니다.
0: 먼저 잘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희 열심히 문자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조금 저희가 격양돼 있는 것 같네요. 찬양으로 좀 꼭꼭 좀 다시 눌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0: 이찬양 들어야겠죠?
1: 네.
0: 자, 원래 이제 집사님께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곡의 원래 제목이 오늘 나는 이거든요.
1: 아.
0: 오늘 나는 이찬양 우리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라고 생각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요.
1: 네, 먼저입니다.
0: 아,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씨앗,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원래는 바로 코너를 시작해야 하지만
1: 네.
0: 일단 귀한 문자를 저희가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잠시 또 멈춰섰습니다. 0712번님께서 귀한 문자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제 하루 가운데 뭐 좀 저는 믿음의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주님께서 먼저 내게 손 내미시어 이 죄인을 손잡아 주시며 또 택하여 또 구원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나도 형제와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며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0: 와, 진짜 멋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저희 홍익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 네.
0: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것이 사실은 저는 이제 정말 이거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인류가 쭉쭉쭉 이제 세상에 뻗어 나갔을 테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가 좀 반영된 저는 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널리 인간이 이롭게 하라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여 널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 5137번님께서 또
1: 와, 이분은 대단하신데요.
0: 그러니까요.
1: 오래전에는 성경 구절 암송을 100개를 외웠대요.
0: 100여 개나 하셨다고 하는데
1: 근데 4년간 쉬고 나니까 거의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셨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렵니다.
0: 네. 그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한때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버벅이지만 계속해서 뭔가 언급을 하는 게 그때 외웠던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고 또 생각하고 떠올리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로 사람이라는 게
1: 맞아요.
0: 잊게 되더라고요.
1: 그럼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네. 뭐 어제 방송 키워드도 잊어버리는데
0: 맞아요.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생각도 들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교 내용도. 근데 이렇게 또 다시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0: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시 기초를 세워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또 말씀에 탑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문자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0885번님.
1: 네. 안녕하세요. 4일간에 5살 조카 돌봄이 끝났습니다.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벌써 조카가 보고 싶어서 같이 했던 날들이 언젠가 쉽게 순간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건유야 늘 건강히 행복해.
0: 야,
1: 이렇게 또
0: 이름이 건유예요,
1: 0885번
0: 건유?
1: 네. 보내셨습니다.
0: 5살 조카 돌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4일 동안이나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저는 웬만한 신뢰관계가 아니면 맡기기도 어렵거든요.
1: 맞아요. 5살이면 이제 조금 고집도 생기고 자아도 그렇죠. 또 형성되니까.
0: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흔쾌히 맡기고 갔다라는 것은 0885번님께서 그동안 조카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또 헌신적이고 본유된 삶을 살았는지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벌써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연락 한번 해보세요.
0: 네. 그렇습니다. 또 한번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5일간에 4일간 잘 보냈잖아요.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995번님의 선포가 참 저는 너무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1: 와, 주님의 네. 자녀들이 있는 곳에 말씀을 보내주소서.
0: 아멘.
1: 주님과 함께 여호와 샬롬과 니시의 삶을 살도록 능력 주소서.
0: 하시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거든요. 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의 소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 6995번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분이 시편 107편 20절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1: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0: 아멘, 아멘. 아멘.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가 그의

0: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 삶에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첼 박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계신데, 자, 오늘 저희가 의상이 굉장히 좀 오늘 격식을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1: 아, 부끄럽습니다.
0: 안 그래도 오늘 결혼식 가나 궁금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그럴 계획은 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자, 아무튼 저희 코너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오늘의 키워드와 또 말씀샷 선물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월요일 오늘의 방송 키워드 먼저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샷 이미지도 나갑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늦었지만 코너 시작할게요.
1: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0: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워 주십시오.
1: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0: 자, 오늘도 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 신청 받아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문자는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정된 문장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했더란 공식 인사말로 선정이 돼서요, 1부를 시작할 때 그리고 2부 생명의 말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다섯 번 이제 선포를 합니다.
1: 네,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은 축복의 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자,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를 오늘 신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가 없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코너니까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네, 여러분께서
1: 도와주십시오.
0: 안 보내시면, 네, 박은영 집사님과 제가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이 참 가득하잖아요. 요즘 특히 막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좀 편가르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죽이는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조금은 다른 말, 또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도 있고요.
0: 맞아요. 네.
1: 또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기분이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0: 네.
1: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살리는 말, 또 세워주는 말, 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오면 집에 왔을 때 더 이렇게 에너지도 얻고 힘도 얻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좀 지인들에게 좀 위로의 말을 건네듯이 방송에 좀 제안을 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그 말이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1: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0: 아, 맞아요.
1: 근데 네. 제가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읊조렸는데 굉장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0: 그렇습니다.
1: 영광을 보리라.
0: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자도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라고 뭐 선포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름을 넣어서, 뭐, 장찬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식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과 소망의 말이 될 테니까요.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귀한 메시지들 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4710번님께서 먼저 또 가장 먼저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1: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0: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1: 다 아시죠?
0: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 뿐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들, 가장 지혜로운 길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며 나아가면 참

0: 좋을 것 같고요.
1: 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 아. 그래서 나한테 맞게끔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거든요.
0: 맞아요. 네.
1: 정말 4710번님의 문장 주님께서 아십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머지않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옳습니다.
1: 아멘.
0: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가장 맞게 최적의 어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필요한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우리는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따라 나아갔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 주님이 옳았구나.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게 되면서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면 참 좋겠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많이 많이 되고. 보내주세요.
0: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도 이제 놓칠 수가 없죠. 한번 이제 집사님께서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1: 우리 PD님이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당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워낙 계획형이시지만 제가 또 계획형이 아니다 보니까
1: 저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할래요.
0: 네.
1: 오늘의 기도가 흙에 묻히면 머자나 들판에 꽃들이 피어난다. 이거 아하. 할래요.
0: 와. 저는 또 약간 저 그 집사님의 그 그런 내용에서 조금 전 이어받아가지고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항아리 이야기가 있어요. 항아리.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가 있었어요. 깨진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깨진 항아리와 그렇지 않은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갔대요. 물을 기르러 갔는데 가다가 막 물이 줄줄 흐를 거잖아요. 깨진 항아리에
1: 네.
0: 그렇지 않는 항아리는 물이 온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가 불편을 합니다. 주인에게.
1: 네.
0: 나는 왜 깨진 항아리를 그냥 둬가지고
1: 아.
0: 왜 물 줄줄 흘리고 물 조금밖에 못 가지고 오고 정말 이 다른 항아리는 물이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좀 비교당하게 하느냐라고 주인에게 원망을 했대요. 항아리가.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네가 지나온 길을 보아라. 네가 지나온 길에는 꽃이 피었단다.
1: 어머머머머머.
0: 그래서 깨진 항아리가 꽃을 피운다. 뭐 약간 아하. 이런 느낌으로 저도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저희들이 더 이상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샵 9330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받았던 은혜도 있을 거잖아요.
1: 네.
0: 어제 또 말씀 제목도 생각하면서 목사님들께서 또 말씀 제목을 그냥 짓지 않기 때문에
1: 너무 그렇죠. 제목만 해도 은혜가 듬뿍
0: 예,
1: 있죠.
0: 그래서 그 제목을 잘 활용해서도 좀 문장 남겨주시고 찬양 가사를 또 응용해서 여러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큰 은혜가 됐던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자,
1: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0: 제가 우리 방송에서 종종 언급됐던 찬양이 있었는데 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이 있거든요.
1: 네.
0: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1: 아, 우리 자주 그 이야기 했죠.
0: 맞아요. 박강성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월요일 순서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귀한 문장들, 아, 정말 오늘 삶의 이제 고백이 담긴 그런 문장들을 많이들 지금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마 참여를 안 했지만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문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문장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0: 네, 먼저입니다.
1: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먼저니까 우리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씨앗, 네, 씨앗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0360번님 문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합니다.
1: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0: 우리 애 많이 쓰고 살잖아.
1: 맞아요. 이제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이 세상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참 좋겠습니다.
0: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증명하기

0: 위해서 애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비교 속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걸로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근데 그 세상에 유한한 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면 참 우리의 방향 자체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0: 네.
1: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4359번님 문자도 참 너무 감동이에요.
0: 와, 주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먼저 나의 눈, 귀, 입을 보혈로 덮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1: 아멘, 아멘.
0: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먼저 정결케 하사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1: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먼저 나의 눈과 입을 보혈로 덮고 하루를 시작한다.
0: 보혈로.
1: 자, 얼마나 이 거룩한 모습입니까? 자,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제 스타일입니다. 1924번님 문자죠.
0: 하나님께 무릎 꿇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방향입니다.
0: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 약간 좀 이런 게 좀 약간 좀 저는 그 뭔가 태토남적인 것을 추구하거든요. 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0: 네.
1: 그러니까 뭐 예전 표현으로 한다면 좀 상남자라고 할까요?
0: 상남자 아닌 것 같은데.
1: 근데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제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제 어떤 삶의 모습과 추구미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삶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좀 추구하는 것은 약간 좀 남자다움과 얘가 좀 추구해 나가는데 아, 이 멋진 표현 아닙니까?
0: 아, 좋습니다.
1: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0: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아, 멋지네요. 정말. 네. 자, 그리고 3003번님 문자네요. 아,
0: 요즘에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전도하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시길 기대하면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자.
1: 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이웃에게 마음을 다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자.
0: 아멘.
1: 이 문장은 우리가 더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8016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0: 이분께서도 아, 제가 많이 힘들 때 일어나기 싫을 때 그때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집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요. 그 말이었어요.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어나 내가 있잖니 잡은 손 놓지 말아라.
1: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0: 네.
1: 사랑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 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한 지가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좀 보는 게 뭐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0: 네.
1: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을 갓 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갑자기 울었나 봐요. 우는 척을 했나 아니면 실제로 울었나 모르겠는데 아이가 갑자기 성큼성큼 가더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애가.
0: 아이고 예뻐라.
1: 근데 그때 이제 영상을 찍어놨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뭔가 울적하거나 힘이 될 때 좀 꺼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를 좀 저도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고 또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또 너무 큰 기도 제목이라든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네.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또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게끔 또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자, 사랑의 뜰안도 여러분께 그러한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맞아요.
1: 힘들 때 여러분께서 뭐 좀 문자를 툭하니 보냈을 때 아, 사랑의 뜰안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송이 되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들에게 존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0: 8150번님 문자네요.
1: 네. 아,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암 선거 후 먼저 생각한 것은 남은 여생은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0: 삶의 간증에 담겨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지를 고백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참 오늘 많은 방송가족분들께서 감동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1: 네.
0: 9421번님이시네요.
1: 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목사님의 그 말씀 제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0: 시편 118편 6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고작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인데 참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1: 네.
0: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1: 정말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했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0: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온 우주의 왕인 분께서 우리 편이 친히 우리 편이 돼주신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담력이 생기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1: 아멘.
0: 자, 6018번님.
1: 네. 네. 어제 주일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영혼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0: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간수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세상 바람들 계속 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735번님.
1: 아, 또 이렇게 겸손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주님께 연약한 나를 내어드림이 성김에 시작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님께 연약한 나를 내어드림이 성김에 시작입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이지만 주님 이런 저라도 받아주세요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다라는 와, 이 설교 말씀의 주제, 이 제목이라고 하시는데 이 제목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8457번님께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 모아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는 저희 코너의 정체성이잖아요.
1: 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7691번님이요.
1: 네,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0: 네, 아멘. 자, 그리고 7306번님 엄청난 선포네요.
1: 크게 잘 될 겁니다.
0: 아, 할렐루야.
1: 예배 후에 성도 간의 축복의 말이라고 하네요.
0: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서로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크게 잘 되실 겁니다. 라고. 우리도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1: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크게 잘 되실 겁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 이 찬양 가사잖아요.
1: 1924번님.
0: 네, 예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어떤 찬양인지 앞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 앞에 어떻게 부르죠, 처음에?
1: 아유, 좀 찾아주세요, 피디님.
0: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6995번님.
1: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주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푸른 창공을 누리는 독수리같이 당당합니다. 와.
0: 죽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막을 소냐. 그렇습니다. 죽게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푸른 창공을 누리는 독수리같이 당당하다. 여러분 매사에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1: 그리고 0360번님께서는 우리 피디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하셨잖아요. 그런 일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일 있었다고 공감한다고 문자 보내셨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큰딸 항은이가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항은이가 3살밖에 안 됐어요.

0: 있어요. 하나님이 하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억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 여기서 이제 이 문자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좀 대견하다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또 그 현장을
0: 찍으셨어요.
1: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좀 약간 그렇게 그 왜 제가 그때 그 카메라를 들고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애를 보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걸 왜 어떻게 찍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 찍은 제가 참 기특하다. 좋은 선물을 한 것 같아요.
0: 아내분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예뻐서 찍지 않았을까요?
1: 참 제가 이제 좋은 선물을 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고 8016번님께서
0: 아이고
1: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말씀들이 울컥울컥하게 합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정말 이러니까 이제 이 코너의 정체성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말들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또 가사 일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는데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또 이런 복된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1924번님 문자까지 소개할까요?
0: 아 슬퍼하기 전에 찬양하리라. 슬퍼지기 전에.
1: 예. 근데 진짜 진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보면서
0: 정신이 반짝 드는데요.
1: 와. 우리가 슬퍼하기 전에 찬양하리라.
0: 이 생각을 못 했어요.
1: 예. 우리 나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뭐 기쁨의 춤을 추리라가 아니라 이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슬퍼하기 전에 슬퍼하기 전에 나는 찬양을 하겠다. 와,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0: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정말 이상해요. 본인도 모르게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위로도 많이 받고요. 네.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1924번님 귀한 문장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정말 각축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세 분 선정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당첨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한 분을 이제 그중에서 선정해서 그분의 인사말, 그분이 보내주신 문장으로 저희가 한 주 동안 반짝반짝 빛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퍼하기 전에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힘입어서 힘찬 찬양 한 곡 전해드릴게요. 옹기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야, 여러분, 야, 찬양하면서 슬퍼하기 전에 찬양합시다. 슬퍼하기 전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야, 뭐 힘이 나네요, 네. 집사님. 네.
1: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0: 네.
1: 슬퍼지기 전에 찬양하고.
0: 약간 그런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뭔가 내가 울적해질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요즘에는.
1: 신호 오죠.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 삶이 이제 뭐 이제 10살 뭐 아니면 7살, 8살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가 좀 인지하게 되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1: 네. 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을이 되면 되게 쓸쓸해져, 우울해져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찬양 들어요.
0: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슬퍼하려고 이제 스스로를 슬픔 가운데 약간 좀 방치하거나 내모는 경향들도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감정이 좀 들 때 이제 찬양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네, 그런 감정에 지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실이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1: 네. 아우, 너무 훌륭한 문장들이 많고요. 위로를 받는 또 이렇게 받게 하는 문장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0: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대도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더더욱 어렵사리.
1: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네, 선정을 했습니다.
0: 집사님과 제가 하나씩 그리고 둘 다 이제 뭔가 동의하는 한 문장을 선정해서 세 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세 분께는 저희가 선물 당첨 문자를 전해드렸어요.
1: 벌써.
0: 네, 선물 당첨 문자를 받은 분이 아마 이제 세 분 이제 안 받았다. 아, 문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첨되지 않은 거니까
1: 다음 기회에 또 보내주세요. 네,
0: 다음 기회에 꼭 선정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어떤 문장들이 선정이 됐는지. 자, 먼저 우리 집사님께서 좀 이 문장은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하시면서 선정해 주셨는데 0360번님이시죠?
1: 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합니다.
0: 아멘.
1: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리고 이거는
1: 우리 피디님께서
0: 제가 너무 마음이 갔었던 1924번이 문자죠.
1: 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아멘.
1: 아멘.
0: 자,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7306번님 축하드립니다.
1: 네, 저도 이 소리 듣고 싶어요. 크게 잘 되실 겁니다.
0: 여러분, 크게 잘 되실 겁니다.
1: 아멘.
0: 크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크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사 형통은 결국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사랑하는 특히 또 우리 자녀들 네. 하나님 안에서 크게 잘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자, 0740번님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정말 귀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육아 중에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라디오라도 들으렴 하시더라고요. 다른 공중파 라디오 들어도 노래가 잘 안 들려서 막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고 나서부터 중요한 거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한 두 달 들었을 때쯤 방송 들으며 문자 보낼 정도로 활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합니다. 또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아멘.
0: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아유, 정말 너무 귀합니다.
0: 멋집니다. 네.
1: 맞아요. 육아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0: 그리고 정말 사랑했더라는 네. 특별

0: 좀 추천해놨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틀어두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9175번님께서 PD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 저 아는 찬양, 분명히 아는 찬양이거든요. 이거 근데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 뭐지 뭐지 진짜 뭐지 그거 아시죠? 기억날 듯 안 날 듯 막 그러다가 아. 기억이 났어요. 이거 소리엘이 부른 하나님이시여였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1: 아멘. 네. 아하.
0: 맞아요.
1: 들려주실 거죠? 아,
0: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소리엘의 1집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라는 제목인데 저도 생각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분 중에서 저희가 공식 인사말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자, 저희 세 분 중에 한 분.
1: 네. 네.
0: 누가 선정이 됐는지.
1: 아, 네. 다 너무 훌륭하신데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한 분 뽑았습니다.
0: 자, 이번 한 주를 빛낼 인사말이죠.
1: 네. 누구실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924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부터죠. 오늘 이제 2부 시간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힘차게 저희가 인사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1부 또 훌쩍 지나갔어요. 매번 이렇지만.
1: 네, 10시 15분입니다.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기억하셔야죠. 먼저입니다.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자, 사실 바로 하나님이 시어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아, 네.
0: 검색하는 시간이. 네, 그래서 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의 첫 곡으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이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키워드 먼저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담은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0: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아멘.
1: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집사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0: 아니, 이 인사말을 너무 좋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세상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당연한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 당첨자입니다 하시면서
0: 축하드려요.
1: 선물 잘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672번님께서 두 분이 흥분하시니까 방송 듣는 저희 또한 날아갑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파이팅.
0: 어머, 하고. 우리 흥분했나 봐요. 어떻게?
1: 아, 오늘 이제 이전에 인사말 당첨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또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아마 이게 약간 좀 미스코리아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앞선 대회 우승자들이 이제 그 대회 당대회 우승자들에게 뭔가 왕관을 물려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자, 이전에 또 인사말 선정되셨던 분이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여기 천안인데요. 신랑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인데요. 신청곡 한 사람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찾아서 그 찬양의 감동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아무튼 근데 오늘 찬양 신청이 조금 밀려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먼저는 저희가 이 찬양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소리엘 1집에 수록된 1집의 타이틀곡입니다. 아마 1990년대인가 1990년인가에 발매가 됐을 거예요. 1990년? 91년? 아마 그 즈음이 될 것 같은데 네, 소리엘 1집입니다. 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뜰한 광장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0: 뜨란광장. 네, 이 시간에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와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 자, 저희 방송사에 신청된 행사 소식을 위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나 기관의 행사는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교회나 기관에서 귀한 행사나 어떤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면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뜨란광장 이 시간은 다시 듣기, 미리 듣기, 그리고 함께 듣기 파트로 나누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뭐 다시 듣기는 진행된 행사 소식,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함께 듣기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식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미리 듣기와 또 함께 듣기만 좀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교회나 기관에서 귀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샵 9330번으로 그 소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신청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광장이니까 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0: 개인적인 이벤트라고 해도 문자 남겨주시면 뭐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축하해드리고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찬양, 뭐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정된 행사들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뭐 아마 익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이제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저희가 조금 일찍 9시 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토요일 이제 하루 종일이라는 거죠. 이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제 서울의 왕십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그리고 주차장에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주 넓게 장소를 좀 빌린 만큼 풍성한 시간들로 저희가 채울 예정인데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시간에 잘 기억해 주시고 극동방송에서 지금까지 숱한 행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런 행사들과 좀 어떻게 본다면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
1: 너무 기대되는데요.
0: 네, 역대급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 음악회만 말씀을 드리면 축하 음악회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정말 세시봉을 불렀어요. 세시봉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윤형주 장로님과 그리고 세시봉 멤버분들께서 참여하셔서 풍성한 시간을 여러분께 선물할 예정인데 그뿐 아니라 이제 뮤지컬 배우이자 복면가왕에서 이제 가왕을 오랜 기간 유지했던 배우 차지연 씨, 네,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또 불러서 또 요청을 해서 초청해서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라사랑축제에 어마어마한 무대를 펼쳤던 어린이 합창단이 또 연합을 해요.
1: 그래서
0: 특별한 공연을 또 여러분께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자그마치 3시간의 음악회 시간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 성악가 분들도 함께 또 자리해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니까 음악회만으로도 이거는 올 가치가 있는데
1: 네.
0: 오셔가지고 전시와 체험, 놀이 부스가 정말 수십 개가 또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다채로운 부스가 또 준비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선교관이 이제 극동방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선교관이 3개 정도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또 부스가 또 따로 차려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어바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날씨도 이제 좀 풀려가고 있다 보니까
1: 너무 좋죠. 10월.
0: 네, 그래서 더위에 있어서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하느냐?
1: 네. 푸짐합니다. K푸드 푸드트럭 존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양한 음식과 또 체험할
0: 먹거리들.
1: 수 있는
0: 맞아요.
1: 또 그런 네. 공간도 있네요.
0: 지금 예상으로는 30여 개, 30개가 넘는 음식 부스가 또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마어마한 경품이 진행됩니다.
1: 와, 자동차, 또 그렇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또 뭐
0: 냉장고,
1: 자전거, 그쵸? 노트북, 스마트폰.
0: 제가 또 이제 극동방송에서 또 근무하면서 경품을 많이 또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뭐 레고라든지 뭐 그러한 또 선물들도 아주 많이 준비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1: 네.
0: 근데 여긴 대전이고 거긴 서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량 신청도 했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0: 고속버스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또 필요하면 더 준비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중요한 거 샵 9330번 홈커밍이라고 신청하시면
0: 그렇습니다.
1: 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 정도의 행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역대급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위한 특별한 시간 또 어린이 합창단 이제 졸업자들 그리고 현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또 운영위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각각 또 마련된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지인분들과 또 교회의 많은 또 지체들과 함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얼른 좀 신청을 좀 진행해주시고 또 차량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컴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해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는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1: 오,
0: 자 애완견 그러니까 반려견 동반도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 같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 오.
0: 근데

0: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차량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아무튼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출발 시간은 이제 도착이 9시 30분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저희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시나 한 그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출발 시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홈커밍 임신 준비 중인 39살 부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네. 이제 태교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네. 신청 샵 9330번 홈커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께 또 소식을 전해 드리자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이제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또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는 크리스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린입니다.
0: 네,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2026년 기준으로 네, 대상자는 네, 나이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션이 9월 19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신청해 주시거나 문의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 관심 있는 분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어린이, 네, 어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네, 뜨란 광장. 네, 일단은 예정된 소식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 네.
0: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두란노 아버지 학교 대전지부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 찬양제 개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통일소망선교회의 특별한 북한 선교학교 또 진행된다고 하고요.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좀 잘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 강사로 초청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의 또 합창 무대가 또 펼쳐진다고 합니다. 정기 연주회 또 잘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네, FEBC 게시판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뜨란 광장 우리 함께 듣기 시간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 7230번님의 문자까지 소개해 볼게요.
1: 네, 이분께서 또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데요. 손녀를 볼 때는 마음이 바빴다고 해요. 이틀만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면 보고픈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손녀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내가 몸이 좀 아파 요즘 못 보고 있으니 좀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손녀 손자 봐주시는 많은 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0: 아, 앞서서 이제 육아로 인해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다 엄마만 힘든 게 아니겠죠.
1: 네. 네.
0: 육아 현장 가운데 어떻게 좀 요즘 시대 가운데서 시대 분위기상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이제 조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네.
0: 아, 저희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 먼저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받습니다.
0: 네, 먼저 씨앗 네, 각각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커밍 데이 신청하실 분들은 홈커밍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어린이 합창단 문의 하실 분들은 네,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1: 사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요나가 거기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에 대하여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뭐 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가 욥바에서 배를 탔는데 지금 니느웨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가 한 800km 되거든요. 3일 만에 니느웨로 온 거예요. 그가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려고 했던 곳으로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두 번째 부르셔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방불명이 된 이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요나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그것을 선포하라. 가서 논쟁하지 말고 강의하지 말고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선포하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인지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만 3일 길이 걸립니다. 아마 사람들이 요나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망한다는 얘기 좋아하거든요. 요나는 무슨 일을 겪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요나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당시 저 스페인 프랑스 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유럽 쪽에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으로 또 복음이 증거되고 바다를 건너서 아이슬란드로 영국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로 증거되고 거기서 호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은 캐나다와 미국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에 있는 장로교 또 감리교 언더우드나 아펜셀 같은 선교사들이 한 세기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제일 끝에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윌리엄 캐리 같은 인도 선교사로 그 중국 대륙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보호마 쪽은 아두람 저스튼 선교사를 보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요나는 4절 메시지만 전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그가 전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다린다, 내가 죽을 뻔하다가 이곳에 왔다, 뭐 그런 얘기가 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나는 설교가 길지 않았어요. 그 얘기만 딱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0: 이 성은 망한다. 지금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예, 깊숙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 칼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딱 문장 하나입니다. 이걸 붙들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구원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멸망할 거라는 얘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온 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성에 있는 왕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참 니느웨 같은 세상이구나. 내 말을 정말 들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위축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서투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겉모습이 뭐 그들보다 고상하든지 뭐 대단하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오늘 이걸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켰어요. 그 성을 멸망하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뭐 뛰어난 설교자는 아닙니다. 순종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고 민족에 대한 편견도 많고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요나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를 그곳에 세우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 거대한 성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부르셔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때론 두려워하고 또 내가 무기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살 때도 있사온데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932-5478번 932-5478번 신석장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그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신학생 감소에 따른 시무 연한 조정과 부총회장 선거 파행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식도 함께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항존직 시무 연한을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하거나 75세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신학생 감소에 따른 지역 신학교 자율통합안과 여성 총대 법제화가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의 학력 기재 오류와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총회를 열 예정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은퇴 목회자 사역 연장을 통해 목회자가 없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의 폐쇄를 막고 사역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글로벌 선교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 극동방송 김겸 PD가 전해드립니다.
2: 일제강점기 추록 성도들이 세운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한 고신대학교가 지난 4일 한상동 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교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동문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고신 총회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학교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며 위대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와 유학생들에게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린 2부 기념식에서 이정기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3: 지난 8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80년은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할 것은 과감히 변화시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본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 고신대학교는 한국교회 앞에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뿌리내리며 오직 복음과 진리를 수호해왔습니다. 고신대는 이번 80주년을 기점으로 고신대병원을 축으로 하는 의료선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열방을 향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파하는 글로벌 기독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겸입니다.
0: 이윤희 한국 YMCA 전국연맹 신임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YMCA 청년 서포터즈 300 기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청년 평화 리더 300명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나 동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전국 65개 회원 YMCA 중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 세계와 지역 현장을 누비며 평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YMCA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청년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고 한국 YMCA 새로운 평화운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0: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던 호주 장로교 선교회 교육사역 철수가 하나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46회 학술 발표회에서 호주 선교회가 1936년 2월 신사참배 거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1939년 6월 부산 일신여학교와 마산 창신학교 등 산하 5개 학교를 전격 폐쇄하며 교육선교에서 철수했던 역사적 경과를 밝혔습니다. 정병준 교수는 호주 선교회가 학교 건물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타협 없는 신앙 고백과 한국인들과의 연대, 신앙 자유를 위한 공적 증언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초등학 2학년 딸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 그런데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잘 찾아보렴. 엄마가 어젯밤 미리 넣어두었단다. 딸아이가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준비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딸은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음 날 무엇이 필요한지, 숙제는 무엇인지, 하루의 일들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 같았지만 딸의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정의 문제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의 문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회복의 길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선선한 기운이 확연해지고 점점 더 높아지는 하늘에 우리의 마음도 희망 가득해집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말씀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이에요. 9월의 첫째 주 월요일 9월 7일에 드리는 소망의 기도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마음 다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지체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동역자님들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호로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써주시고요.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기도 내용 끝에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참고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0: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줄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유일 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극복하고 넘기고 이렇게 또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굉장히 더운 날씨 때문에 이제 전도나 또 사역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제 선선한 바람 부는 가을에는 어떤 사역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1: 네, 저희 유일 성결교회는 이제 끊임없는 중보 기도 사역을 계속 팀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1대1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는 또 말씀 축제 또 부흥 성회가 10월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또 고취하기 위해서 또 선교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더 발돋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심령의 부흥도 이제 계획하시고 계시는 유일성결교회 축복합니다. 황근식 목사님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 또 큰 응답 받으십시오. 네, 첫 번째 기도입니다. 7114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저희 큰 누나와 또 작은 누나의 남편 되시는 매형을 위해서, 작은 매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큰 누나와 또 매형, 작은 매형은 모두 무속인입니다. 하셨네요. 네, 무속인의 삶을 사시다가 그런데 두 분이 암 투병 중이시라고요. 암에 걸리셔서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 안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담대하지 못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바라기는 큰 누나와 매부, 작은 매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신 우리 형제님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또 요청하셨을까 싶습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두 분이나 무속인으로 활동하시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1: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삼겹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할까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0: 하나님, 이 가정에 큰 누나와 작은 누나 남편이 무속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 이 가정의 기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누구라도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이 되시오니,
1: 아멘.
0: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릴 때 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또 동생으로서 누나와 매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7114님의 그 성도의 그 간구와 그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기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무속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육신의 질병의 암이 아버지 녹아지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1: 아멘.
0: 모든 생명의 주관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성도님 응원합니다. 이미 성도님께서 예수를 믿으신 것이 이제 그 통로가 되시라는 이제 사인이고요.
0: 아멘.
1: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누나와 또 나 매형 되시는 분에게는 정말 어떤 큰 회귀를 긋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아멘.
1: 어쩌면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몸에 질병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또 얻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0: 아멘.
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0: 아멘.
1: 네,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이 꼭 성도님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계속해서 저희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멘.
1: 8639번이에요. 저희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드님이 35이에요. 임형렬 형제님 이고요.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어머님 기도하시는데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따님 임현주 양, 결혼은 했는데 이제 아직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기를, 이 두 자녀 축복하시고 따님의 가정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8639 어머님 되시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8639 성도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주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들 임형렬 형제 35세인데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에서 맺어주시고 땅에서도 이루어주시는 그 결혼의 귀한 만남이 우리 아들에게 곧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0: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고 딸 임현주 양 결혼했는데 자녀를 갖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정 안에 믿음의 자녀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가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날마다 전파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가 상대할되어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두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0: 아멘.
1: 우리 아드님 이제 좋은 배우자 또 만나면 알려주십시오.
0: 아멘.
1: 그리고 우리 따님 또 회임의 소식 들으면은 또 저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26분 30초 향하고 있고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0: 아멘.
1: 오늘 유일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 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7488번 쓰시는 성도님 본인의 소식을 기도로 요청하셨네요. 과거 저는 간염과 간 경화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간의 모든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오신 거죠. 간염과 간경화 겪고 이제 회복 단계에 계시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과 투자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셨네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성도님 지금 회복 중에 계신 거죠. 그리고 사업도 진행 중이신 거고요. 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건강의 문제와 또 사업과 투자의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리는데 그런 삶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7488 성도님 과거에 또 간염과 간경화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모든 간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강건함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능력이 아멘.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진행 중인 사업과 투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정에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줄을 믿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로 먼저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이 가정을 아버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풀어지고 회복되고 역사되고 하나님 번성케 되는 아마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와 하나님

0: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그 지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아버지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성도님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도 그리고 원활한 사업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는 귀한 삶 사십시오. 네, 참 귀한 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응답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내신 성도님 계시네요. 3532번이에요. 소망의 기도 후에 엄마가 술을 안 드시고 저도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를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늘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하신 이후로 어머님의 또 이제 술을 끊는 문제 해결되셨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일하면서도 소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계시다는 우리 성도님, 목사님이 많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0: 아유, 이런 네, 응답의 훌륭하십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멘. 많은 이들에게 또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응답 감사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532 우리 성도님 소망의 기도 이후에 엄마가 술을 안 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 회복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응답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쁘셔서 이 귀한 가정에 주님의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하는 중에도 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손길들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정말 요청자들이 우리 청취자들과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아멘. 나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귀한 감사의 기도에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앞으로도 더욱더 감사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 증세와 환청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해결받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놀라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거리가 더욱더 늘어나며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참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기도. 어머님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성도님 이제 더 이상 환청이나 또 스트레스 또 불안 증세 이제 온전히 물러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도 참 기쁘시죠?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중보기도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1992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이신데요. 사랑하는 어머님 무릎 관절 통증으로 입원해 계셔서 함께 중보기도로 어머님의 회복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신 우리 성도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어머님 무릎을 안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아, 어머님의 무릎 관절 통증으로 입원해 계신데, 아, 우리 자녀가 되어서 더 주님 앞에 맡기며 어머니를 위해서

0: 되기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그 또 은혜가 있어서 또 어머니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또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992 또 이렇게 번호를 쓰는 1992 성도 주님께서 하나님 전파 선교사로서 정말 극동방송의 사역을 돕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머님 무릎 관절 통증으로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무릎에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 관절 통증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어머님의 그 무릎 관절 통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치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걷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어머님 이제 쾌유하십시오. 무릎 관절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참 귀한 따님이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또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무릎 안고 기도했어요. 깨끗하게 치유받으십시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006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아들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꺼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녹여주셔서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요. 네, 그 시부모님이 94세이신데 연로하신데 아직 하나님 모르고 계셔서 속히 하나님 만나 구원의 삶을 사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셨네요. 네, 시부모님을 위한 기도와 또 사랑하는 아드님 이제 부모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도록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0: 네, 자녀를 위한 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제목을 내고 계시는데 정말 가정을 위한 기도 같아요. 그 세대를 넘는 이 가정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06번 성도님 아들과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자녀의 그 아들의 어른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응답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모를 향한 마음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그 삶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슴을 터놓고 깊이 묻어둔 이야기들을 꺼내며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지는

0: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영혼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부모님 94세입니다. 많이 연로하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모님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우리 어머님, 이날 이후로, 아드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0: 아, 네.
1: 시부모님, 연로하시지만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삶 사시기를 간구했습니다.
0: 아, 네.
1: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것 같습니다. 네 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주말에 아빠랑 같이 놀고 싶고 또 옆에 있고 싶어하는 아들인데 피곤한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하셨네요. 네, 온화한 성품 가지고 성내지 않으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대화하는 아빠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양육하는 부모 되도록.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있는데 아기 아빠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옆에 놀고 싶어하는 것을 온화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일하시면서 내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아빠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말에 힘드실 텐데 또 돌아보면 또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네, 목사님 이해하시죠?
0: 네, 저도 예, 참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도 많이 반성이 되고 저도 이렇게 다시 마음을 공감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 이 부모에게, 특별히 아빠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온화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네 살 된 아들 믿음으로 잘 키우면서 서로 좋은 관계 안에서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한참 네 살이면 아빠와 놀고 싶은 마음이 큰데 하나님 아버지, 아빠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체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 모든 육체적 또 정신적 마음적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을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화들을 하나님 정말 다스려 주시고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아버지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고 서로 친구와 같이, 때로는 형과 같이, 때로는 또 여러 가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과 같이 정말 좋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이해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0: 참 부모가 될 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이미 훌륭한 아빠이십니다.
0: 아멘.
1: 네. 지난 일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아빠 흔치 않지요. 참 네. 귀합니다. 말씀 따라 양육하는 부모 되기를 원하시는 그걸 이미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0: 아멘.
1: 그렇게 말씀 양육에 성공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45분 30초 지나고 있어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일 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6718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사랑하는 큰아들 9월 19일 토요일에 국가직 2차 시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남은 두 주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공부에 임하는 담대함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어머님도 마음이 같이 떨리시죠? 저희도 얼른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의 시험이 내 시험 같고 그렇게 한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그 시험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67818 성도님, 하나님 큰아들 9월 19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저 토요일에 국가직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2차 시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 임하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배우고 익힌 것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험을 준비하는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떨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공부에 임하게 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1: 아멘.
0: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아멘. 주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큰아들 주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떨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어머니도 함께 기도할 때에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아드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뒤에 있고 저희도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0: 아멘.
1: 네, 8149번 번호 쓰신 성도님, 두 분 아드님을 위한 기도 요청하셨네요. 사랑하는 큰아들 대학생인데 담배 끊고 꿈과 비전 가지고 성실하게 학업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신 어머님의 간절함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 고3인데요. 오늘부터 수시 전형 지원한다고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아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우리 8149 어머님, 예, 저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0: 네,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네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마음에 정말 자녀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또 담대함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149 우리 성도님 큰아들과 둘째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아들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담배를 정말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배를 보기만 해도 이제 싫어지고 담배를 끊어낼 수 있는 새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학업을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맡겨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

0: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또 고3인 둘째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오늘 수실 전형을 지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학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수시 전형 하나님 이제까지 준비하고 모아서 제출하는 모든 것들 또 그 수시의 전형에 임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관문을 믿음의 능력으로 통과하며 합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들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자녀들의 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큰아드님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둘째 고3 수험생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두 분 형제 되십시오.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신 기도는 내일 시간 계속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들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 응답받으시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유일 성결교회 섬기시는 황근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오늘 중보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자녀들, 부모님, 또 관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신 화평의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청취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한 기도의 예언으로 남은 하루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상을 향하여. 저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겨울 이탈리아에서 40대의 한 남성이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남자가 화를 좀 진정시키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생각이었는데 조금 걷다 보니 꼬박 일주일 동안 걸으며 무려 420km 떨어진 다른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새벽 2시에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처음에는 아니 내가 동네를 산책하는 사람들인데 왜 붙잡느냐고 따졌지만 곧 자기가 420km나 다른 도시에 온 것을 스스로 알고 자기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마도 막막함, 답답함, 그래서 걷기는 걷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걸었던 인생이죠.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 남자처럼 무조건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때때로 그렇게 가면서도 내가 어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당국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의도는 바울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꿈이 황제 앞에서 예수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본격적으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선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항구에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죄인이 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넘겨지죠.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배에 탄 바울과 일행이 그 조그만 배가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 번에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

라고 했죠? 이 남쪽에 가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여긴 좀 항구가 큽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당시에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배를 갈아타요.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그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배는 당대에 최고의 규모를 가졌던 배예요. 길이만 50m가 넘는 큰 배에다가 선원들이 다뭐 해가지고 합쳐서 승객들까지 그 배에 바울과 함께 276명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압도적인 배를 보면, 이야, 저 배는 웬만한 태풍에도 끄떡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갈아탄 배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뭐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 없겠지,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항해가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당시 계절이 늦가을로 접어들어요. 이 늦가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늦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아, 항해 시즌이 끝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지만 지중해는 거꾸로입니다. 겨울에 바람과 태풍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지중해 사람들은 11월 말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배가 지금 가고 있는 지중해에서 늦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수를 호송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으니 선원들은 배가 크고 그러니 괜찮겠지라며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남쪽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이때 이 미항에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건의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다니면서 이 지중해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늦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바다가 위험해지니 지금 이 배가 계속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할수 있으면 이 항구에서 좀 쉬었다가 봄이 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떠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죄수의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원들은 그의 말도 무시할 뿐더러 은근히 자기들이 뱃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결국은 그래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서 위험한 줄 알지만 항해를 강행하게 해요. 이때 그들이 위험한데도 배를 계속 항해하는데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옵니다. 선원들은 속으로 "고봐, 우리 말이 맞잖아" 라고 쾌제를 부리며 닻을 올리고, 배는 마치 정말 미끄러지듯 아무 일 없이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순항할 줄 알았던 이 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엄청난 광풍이 배에 몰아칩니다. 성경은 이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불러요. 이거는 남동풍에서 저쪽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합류해서 생기는 지중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파도가 점점점 세게 배전을 후려치고 돛대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들은 손을 놓고 조타를 포기하고 이제는 바람에 배를 맡깁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여전히 돌풍이 거세자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3일째가 됐을 때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자 배에 너무 중요한 장비들까지 사람들은 바다에 던지며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몇 날 며칠 잔뜩 낀 구름 때문에 며칠째 별을 볼 수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과 또는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몇 날 며칠 계속되자 점점점 지쳐가던 배 안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며 넋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배에는 죽음과 절망과 공포의 공기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침묵을 깨고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대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공포 속에서 혼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성경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눈 감지 말아요. 한 발짝 삐끗하는 사이에 그냥 이거 이 얘기를 놓치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사히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내가 다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약속을 들려주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275명의 절망 가운데 한 명의 희망의 메시지. 모두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 미래도 희망도 없는 돌풍 앞에 당연히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만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슨 근거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걸까?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혼자만 그 길을 되찾는 바울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너머의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자꾸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안 좋은 상황에 안주하고 싶죠.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 나는 안 되려나 봐. 이게 끝인가 봐. 그 이유는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없고, 내가 가진 체력과 또는 어떤 능력이 바닥이 나면,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카드값, 대출값, 어음값, 날짜는 다가오는데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나는 내 힘이 없으니, 방법이 없으니 난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의 한계를 느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지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한계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대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삶의 터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바라보는 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과체중 여성들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현금을 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최근에 나에게 일어났던 평범한 일상들을 한번 머릿속에 회상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해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일부러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앞으로 나에게 있을 좋은 일, 긍정적인 사건을 상상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 뒤에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는 모습 이런 걸 상상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주문하고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을 떠올린 그룹은 평균 710칼로리 정도를 음식을 섭취하더래요. 그런데 미래를 상상하고 자기를 씩 웃게 좋은 걸 상상하게 만든 다음에 음식을 먹게 했더니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식당에서 평균 519칼로리만 섭취를 하게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내 충동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려운 일이나 지금 힘든 일을 뭐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힘들어도 아, 내일이면 뭐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자꾸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렸더니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더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파적 미래 사고라고 부른대요. 그냥 내 머릿속에 일어날 가능성에 불과한 내 미래를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사람이 그런 상상만 해도 절제도 되고 오늘 어떤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0: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우리가 도전하게 만드는 게 예수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스데반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혼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가장 어려운 죽음의 고통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맞이하고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지금 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결말을 다 알고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막 중간에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뭐 총에 맞고 뭐 그러면 어떡하지? 저거 주인공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우리 가슴 졸, 결말을 모르면 가슴 졸여요. 그런데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안 졸여. 씩웃으면서 내가 알아. 알아. 인생도요. 내 결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폭풍을 만나고 어떤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우리의 가정의 결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꽉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길을 잃었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너머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100% 항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0951

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각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가 깊이 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실패와 악의 득세에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영수가 지휘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작품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G메이저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안네 소피 문트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G메이저 작품 번호 50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소나타 BWV 1031번 시칠리아노 준비했습니다. 오마르 조블리의 오보에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G마이너 알레그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감상하신 곡 오말리 주블리의 오보에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보에와 오르간을 위한 시칠리아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9번의 2번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효원 작곡의 주의 사랑 비출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감상하신 곡 쇼팽의 녹턴 가운데 이플레메이저 작품 번호 49번의 2번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한 대를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찾아보니까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수십만 원대부터 200만 원대까지 있던데 만약 휴대폰 한 대가 7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선뜻 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 해산에서는 중국 휴대전화 한 대가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만 위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단속이 더 강해지고 휴대전화를 들여오는 길이, 밀수하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이는 중국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기로도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중국과 장사를 하거나 돈을 보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대전화가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도 들어오고 또 북한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그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가 북한에서는 해산에서 단층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외부와 연락하는 것조차 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녘계 주민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정보, 외부 정보를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함께 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녘계 주민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출석합니다. 1136님 반갑습니다. 북한에도 속히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출석 인사 주셨고요. 양평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날씨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의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남겨주신 5611님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대요. 아마 점심 식사를 좀 하시면서 점심 식사 중에 듣고 계신 걸까요? 6753님. 북한 동포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있었는데 아멘입니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휴대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잠시만 없어도 너무 불편한데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도 있었어요. 5130님의 문자처럼 새벽 기도회 요즘 계속해서 나가는데 북한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북녘당에도 억압에서 자유를 달라고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회개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 북녘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뭐 휴대전화의 자유를 나눴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비율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많은 것이 제한이 돼 있죠. 심지어 오빠라는 말을 써도 경고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 휴대전화도 보금통일의 그 길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날에는 우리의 뭐 컬러링처럼,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처럼,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그곳에 심겨지는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부러 밀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물론 중국 휴대폰도 제한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장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하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근데 그 자유를 위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또 내는 주민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는 건데, 이 갈망의 복음으로 인한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그 생수로 인한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세요. OEP데이에서는 매주 월요일 찬양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신청 찬송이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축하 사연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찬양 찬송으로 채워가는 만큼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오늘의 선곡까지 만나볼 텐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대전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고향의 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서 힘찬 찬송을 북한에서도 부를 그날이 오겠지요. 아멘!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고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하루속히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5536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셨어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리영희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바로 서고 아까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유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강도에서 태어난 우리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 위에서 마음을 저도 모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귀한 찬양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 전파 다시 복음으로 북한의 모든 동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반드시여 주님 하시면서 문자 주신 분 계신데요.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곳에 복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북녘당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5.18 군님, 그날이 정말 축제와도 같은 날이겠죠?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날이겠죠? 보라 새일을 행하리라 기대됩니다 하셨던, 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OFP데이에서도 선물 이렇게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의 한 줄 한 줄, 소망의 한 줄 한 줄 남겨주세요.

OFD 함께하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0153님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소식 이상을 나누고 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함께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산을 같이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 민족이 더 생각납니다. 어서 복음이 북한을 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365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어느 완전한 때 이루실지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신청해 주신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사 이렇게 기도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 60만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들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 그는 지도자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예언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두 사람 곧 엘닷과 메닷이 진 안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지도자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 그런데도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진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알렸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가량 쌓였고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룻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 그날 낮과 밤과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사방에 널어 말렸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해 갔다. 그들은 하세롯에 머물렀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성민입니다. 오래된 책을 펼치면 새 책에서는 맡을 수 없는 특유의 냄새가 나죠. 그저 뭐 먼지 냄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종이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분해될 때 바닐라 향과 비슷한 향을 내는 물질도 생긴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게 무조건

건 낡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생기는 것들이 있죠. 자,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수많은 기도와 기다림을 지나고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시간까지 지나면서 처음에는 없었던 믿음의 향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오래 믿었다는 건요, 단지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났다는 그 뜻만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말에서, 내 표정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더 진해지는 거, 그게 잘 익어가는 그 믿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어떤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첫 찬양 함께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네, 한국 워십 중에서 주님의 향기라는 곡으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 날 통한 주님의 계획이 어떤 걸까요? 어떤 향기가 흘러가길 원하실까요? 좋은 향들이 났으면 좋겠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세요? 야,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모습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칭찬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보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조금 손해보는 게 있어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러는 게 쉽지 않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지 자 그런 모습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꼭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가 파선하기도 했고요. 또 동족과 이방인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바울은 우리는 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그저 자신을 낡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바울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조금 더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 네, 그 생각이 돼요. 자, 2시 현재 9분 이제 막 되고 있는데요. 이 오후 보내면서 오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면 이 오후 이후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뭔가를 좀 나눠주고 배려할 수 있는 모습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우리 한번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지 저 출석체크도 해주시고요. 아,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하면 이 곡을 안 들려드릴 수가 없죠. 러브의 노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들을 거고요. 자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찾아가는 날이죠. 네, 우물정 0 그렇죠 9330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다양한 얘기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이고요. 담으로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애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네, 러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듣고 왔습니다. 러브라는 팀은 참 오래된 팀이고 많은 좋은 곡들을 우리에게 나눠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제일 뭐 유명하고, 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도 러브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과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청주와 충주에서는 104.7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 청주와 충주에 아직도 극동방송이 생긴 걸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 2시의 기쁨도 청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 스튜디오 주소도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청주시 상당구 상당루에 있고요. 옛 지명이 수동이죠, 수동. 네, 집은호는 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들리셔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자, 좋은 향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잠시 후에는 일대신앙 연결하려고 합니다. 일대신앙 오늘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선물은, 최근에 그 협찬된 선물 중에 미숫가루가 굉장히 맛있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네, 미숫가루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많다는데 이것도 가격이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일대신앙 나눠주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퀴즈도 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인데요. 첫 번째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이고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자, 아시겠나요? 네. 자,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또 하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떤 길에서 이 사람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죠. 네. 이 사람이 누굴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는, 네, 그 장면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이고요. 담으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찬송 하나 듣고 올까요?

네,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의 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죠.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듣고 왔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목소리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2시 21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아침에는 날이 좀 쌀쌀하더니만 또 오후 점심이 되니까 또 날이 무덥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또 어떤지 전해주시고 오늘 퀴즈를 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의 인물이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죠. 그보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 네, 이들은 그곳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줬고요. 자기 짐승에 되어서 주막까지 데려다 돌봐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요즘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도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을 더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사람이 누굴지 맞춰주시는 게 오늘 준비된 퀴즈입니다. 자, 보기 한번 드릴게요. 1번 구레네 사람 시몬, 2번 아리마데 사람 요셉, 3번 선한 사마리아인, 4번 백부장 고넬료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 2번 아리마데 사람 요셉, 3번 선한 사마리아인, 4번 백부장 고넬료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문자 주신 한 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 주셨는데, 옥산에서 듣고 계신데, 선한 사마리아인, 저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어제 친정오빠를 만났는데 회사에서 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믿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아, 이런 참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제서는 이제 저희 가족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가족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저희 사촌동생이 얘기하는데 맞더라고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 누굴지 정답을 우물정 9330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 역시 전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미숫가루 보내드리기로 했죠.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다윗과 요나단,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다행일까 요나단. 끝에 후렴구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만 해도, 그래,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막상 또 현실로 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참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건을 살 때도,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죠. 네. 아, 참. 여러분들은 살면서 또 어떤 걸 느끼고 계신지, 예, 이 내용들에 공감을 하시는지. 7786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모두가 지나쳤지만 그는 멈췄죠.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연락 주셨네요. 그래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잘 사는 것도 참 좋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7223번께서는 직장 음식을 만드는 집사님이신데 그만두고 처음 라디오 사가지고 편하게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라디오라는 매체, 이 라디오라는 이 매체가 참 오래된,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라디오가 주는 그 감성은 요즘에 제 아무리 좋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도 따라갈 수가 없죠.

맞아요. 라디오만의 맛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듣기도 하는데 라디오를 굳이 사서 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감성이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찬양 나가는 사이에 좀 골라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께 드릴지. 자, 그리고 신앙의 일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되면 미숫가를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괜찮은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물전 9330번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우물전 9330번으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죠.

0: 네, 소리엘의 멤버죠. 지명현 목사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듣고 왔습니다. 2시 37분 지나고 있어요. 여긴 2시의 기쁨이고요. 2시의 기쁨은 청주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누군가의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정말 정말 놀랍고 참 하나님 매번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연결된 이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저 대전 동북 장로교회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0: 네, 집사님.
1: 네네.
0: 와, 집사님 지금 문자 준 사연 보니까
1: 네네.
0: 아이들 사춘기가 쉽게 넘어가려면 교회에 보내라고 해서 아이들을 먼저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럼 그때는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고.
1: 저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던 사람이에요.
0: 아, 어떤 우상을 섬기셨길래?
1: 아, 집에다 저기 떡시로 해놓고
0: 아하.
1: 저기 그 초사흘마다 하는 초사흘이라고 있어요.
0: 예,
1: 3일마다 그
0: 그렇죠.
1: 떡 해놓고 저기 삼색나물 해놓고 절 시키고 했던 사람이에요.
0: 야, 대단했던 분이네요.
1: 예, 세상 종교 다
0: 예.
1: 믿었던 사람.
0: 아니, 그렇게 몇 년을 그러셨어요?
1: 오래됐죠.
0: 오.
1: 엄청 오래됐어요.
0: 아, 그러면 집사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윗대에도?
1: 네, 엄마가 그렇게 하고
0: 예.
1: 이웃집에도 그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0: 아니, 그랬던 분이 어떻게
1: 네네.
0: 그 주변에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애들 사춘기 때 교회 보내면 괜찮다고.
1: 아, 그 형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0: 형님.
1: 네, 우리 형님, 그 우리의 형님이
0: 네.
1: 교회를 다니시는데
0: 네.
1: 제가 물어봤죠. 애들 사춘기를 쉽게 넘어가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보내보면 훨씬 날 거다 그 얘기를 해갖고
0: 예.
1: 교회를 보냈더니 진짜 설악에 잘 넘어가서, 아, 교회 다니면 이제 좋구나. 그래서
0: 예.
1: 보냈더니
0: 예.
1: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0: 이야,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다 해보고, 아, 이것도
1: 네네네.
0: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 교회를 먼저 보낸 거예요?
1: 네네네.
0: 아, 참. 아니,
1: 되게
0: 예.
1: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애들 이름을 은혜지혜라고 적거든요.
0: 예.
1: 근데 그게 토종비결 책을 보고 제가 진 거예요.
0: 아, 잠깐, 이름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1: 은혜 지혜.
0: 은혜 지혜를 지었는데, 보통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짓는데.
1: 아, 그래서 제가
0: 예.
1: 그걸 짓게 된건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삶을 살은 것 같아서
0: 네.
1: 토종비결을 딱그 횟수를 맞춰서 그렇게 짓게 됐는데
0: 네.
1: 그렇게 해서 진게 은혜 지혜인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은혜지혜를 지키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 네네,
0: 하나님이,
1: 지나고 나니까.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1: 네네.
0: 그 자녀뿐 아니라 집사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자녀 이름도 뭐, 비록 토종비결 책을 봤다곤 하지만
1: 네네. 네네.
0: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거예요.
1: 아, 저도 그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간증을 하면
0: 네.
1: 신기하다고 다 그래.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성경에 그거 보고 되게 놀랬거든. 신유 맞추기라는 그 말에,
0: 그렇죠.
1: 예, 그 창세기에 그거 보고서 저가 그런 말 보고서 놀래갖고 교회를 갔어요.
0: 지금 저도 이렇게
1: 네.
0: 놀라운데, 우리
1: 네네.
0: 청취자들 지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집사님도 전화 연결된 게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직접 전화드린 거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네. 사실 집사님이 지금 처음에는 저희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이게 모르는 번호가 찍히니까, 그렇죠?
1: 아, 저긴 줄 알았어요. 그, 저,
0: 이상한
1: 칩한
0: 전화인지.
1: 줄
0: 예. 네. 예. 네.
1: 알았어요.
0: 그런데 이제 지금 연결이 됐는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1: 네네.
0: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1: 네네.
0: 그 수많은 종교들을 섬겼을 때 하고,
1: 네.
0: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1: 네.
0: 지금 나의 구원자를 영접했을 때 하고,
1: 네.
0: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1: 아, 새 삶이죠.
0: 새 삶이다.
1: 네네네. 새로운 삶.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0: 이제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1: 네네.
0: 그, 다른 걸 찾지 않으시겠죠?
1: 아, 지금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조금 찾았어요, 신을.
0: 네.
1: 어떻게 되면 제가 그냥 기도했던 그말 그냥 해도 돼요?
0: 그럼요.
1: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천지신령님 그러면서 부르면서 어떤 신이든 오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그랬어요.

0: 어떤 신이들 오면 내가 믿겠다.
1: 정말. 네네, 그랬더니, 네. 네, 그랬더니, 저기, 어느 날, 저기, 허리가 엄청 아파갖고 좀 누워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서로, 저기, 그랬더니, 꿈속에서, 놈들이 보면 이상한 건데, 꿈속에서, 그, 눈, 막 형체도 없는 눈만 보이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랬더니, 나를 믿느냐, 이러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왜, 그 왜, 목숨이 두 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데, 그 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0: 예.
1: 그래서, 나중에 믿겠습니다. 벌떡 깼어요.
0: 예.
1: 그랬더니, 그게 꿈이었어요.
0: 야.
1: 그러고 서로, 바로 교회로 그냥, 달려갔어요.
0: 아니, 지금 집사님의 얘기가요.
1: 네.
0: 저희가 이 코너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1: 아, 그래요?
0: 누군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1: 네.
0: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근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도 우리의 그 세포 하나하나 움직임 자체도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0: 네.
1: 하나님이 끊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전 제일 감사하더라고. 그 첫째 감사한 게 제가 저기 우리 저 친정 쪽에서 6만 명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저예요.
0: 아,
1: 너무도 안 믿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얘기할 건 남편이 그렇게 미웠거든요.
0: 네.
1: 저를 좀 힘들게 해가고 그랬는데 그 예수 믿고 나니까.
0: 예.
1: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요.
0: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마음을 바꾸셔요.
1: 아, 그러다가 또 제 속에 그 막 응어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화병?
0: 네, 네.
1: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화병이 없어졌어요.
0: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네, 그 화병 없어진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0: 네.
1: 예수님 영접하면 다 없어져요.
0: 아멘, 아멘.
1: 네,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으로 복용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저기 구약 신약을 먹게 되면 맞게 된다.
0: 네, 맞아요. 아멘. 네. 아멘.
1: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집사님 네. 얘기를 들으면서
1: 네네.
0: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1: 네네.
0: 우물가의 여인.
1: 네네.
0: 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네.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1: 아, 영생은 없다고.
0: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집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뭐 천지신명도 그렇고 다 찾아봤는데
1: 네. 네네.
0: 다 부질없는 거였고 오직
1: 네, 맞아요.
0: 하나님만.
1: 네, 하나님 이외엔 그 어떤 것도 신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0: 아멘, 아멘.
1: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간증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 얘기 듣고서 놀래요.
0: 놀랄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이렇게 이분이 연결된 게 저도 이렇게 놀라운데 듣는 분들도 그래서, 오죽하시겠어요.
1: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거기 직장을 그만두고
0: 네.
1: 쉬고서 여기 그 라디오를 저기를 샀어요.
0: 네.
1: 저 쿠팡으로 사고 나서 라디오가 참 좋다. 왜냐하면 어떤 매스미디어는 다 있잖아요.
0: 맞아요.
1: TV는 보게 되면 그거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라디오는 걸어서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라디오도 아 네가 한번 이렇게 들어봐라. 그래서
0: 네.
1: 맨 처음에 맞춘 게 이제 9330을 맞추게 된 거죠.
0: 그렇죠, 대전 거.
1: 네네, 그래서 네. 이걸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옛날에 그 생각이 난다 해가지고 했는데
0: 예.
1: 저한테 전화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많은 분들 중에서 누구한테 연결할까 하다가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집사님
1: 네네.
0: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1: 네네.
0: 저희 방송이 믿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고요. 안
1: 네,
0: 믿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요.
1: 네네.
0: 또 이 듣는 분들은 믿는 분들인데 그 가족들 중에서는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우리 남편이
0: 네.
1: 안 믿거든요.
0: 맞아요. 그렇게 과거의 집사님처럼 다른 네. 종교나 다른 뭐 나 개인에 대한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1: 네.
0: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네.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 종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기쁨을 줄 수 없고 그걸로 즐거움을 절대

0: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하나님이 만나주게 돼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도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아멘.
0: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저기 신비가 있다고 해서 그 조치원 가갖고 그 내린 곳을 저기 굿을 말하자면 안 받으려면 굿을 하라고 해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 그거 다 그냥 저 그런 물질들이 다 그냥 하수구로 빠져가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이 세상 살아간 의미가 없다는 거 꼭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아, 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아,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1: 네.
0: 그런 마음을 꼭 갖고 서로 예수님을 저처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 아멘, 아멘. 집사님, 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0: 네네.
1: 저희 방송이 다시 듣기가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
0: 네.
1: 그 본인들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이 간증을 네. 좀 듣게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0: 네네.
1: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집사님과 이 방송한 내용을 좀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0: 아우, 감사하죠.
1: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 네. 들으셨죠? 지금 집사님도 동의를 하셨고, 혹시 네.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 집사님의 네. 이 갑작스레 연결된 전화 간증, 공유하기 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네. 간증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증이라고 물정
0: 93. 제가 써서 보내면 돼요?
1: 아니, 아니요. 집사님은 안 하셔도 되고 듣고 계신 네. 청취자들이 혹시나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문자로 네.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제가.
0: 목소리가 항상 여전히 똑같으세요.
1: 아유, 감사해요.
0: 아우, 30대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 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네. 안건하세요.
1: 그래요, 집사님. 저희가 약속드린 것처럼 미숫가루를 좀 보내드릴게요.
0: 아, 네.
1: 네네. 지금.
0: 감사합니다.
1: 네. 집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네네. 감사해요.
0: 아, 네네. 들어가세요.
1: 네.
0: 네.
1: 자, 지금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54분 정도에 마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좀 전에 연결됐던 집사님의 간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간증이라는 두 글자를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시간 안에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3시 전까지 해서 우물정 9330번으로 2시 한 54분까지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증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조금 전 집사님이 얘기하셨죠. 네,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기가 안 되다 보니 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이 간증 파일만 따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보내주셨어요. 1971번님은 시집 오면서 온갖 밑바닥을 겪다가 20여 년 만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20여 년이 흘렀다고. 그러니까 총 40년이 흘린 거예요. 지금 현재도 오직 성경 통독과 기도로 잘 버텨내고 있다고 연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간증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우물정 9330번으로 조금 전에 평생을 정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따라다니고 쫓아다니셨던 한 분의 이야기. 그런데 그 형님을 통해서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보내면 그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 그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에 사춘기가 쉽게 흘러간다는 얘기에 그때 예수를 믿고 이제는 삶이 정말 통째로 바뀌어서 이 극동방송을 붙들고 사시는 분 그분의 간증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많이 연락을 보내주시는데 2시 54분까지는 보내주셔야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정 9330번으로 간증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기억하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54분까지 오는 문자까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락을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사마리아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네, 그 여인이 생각이 났는데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것들 구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예, 선한 사마리아인, 이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분은 4707번님, 4707번께 드리고요. 그리고 7786번, 7786번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증해주신 분이죠. 7223번, 이분께는 미숫가루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늘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술 믿게 되고 그 신앙을 지켜갑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연락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54분까지 보내주셔야 간증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끝곡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노인팅 10집 앨범 중에 이 곡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혹시 우리 아이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 어려울 수 있죠? 자, 구속의 은혜, 구속. 뭐 어디 들어가나? 구속, 구속되나? 여기서 구속은 그 뜻이 아니죠? 한문에 구원할 구, 속받칠 속입니다. 구원하고 건져져서 죄가 없어진다, 제거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새끼라 전화 연결되면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해야 하고요. 그 선물 못 받은 것 같다면 그 선물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유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뉴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예, 이게 꼭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 믿음 혹시라도 있지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새깨라가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국 생방송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체 방송을 하는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외 지역인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예, 새깨라 저 김인수와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각자 그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곳은 그 지역에 맞는 이제 문자창을 여러분께 이제 공지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전,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는 문자창을 샵 9110번으로 이제부터 보내시면 됩니다. 예. 샵 1069가 아니라 새끼라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문자는 100원인 거 여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그 어플 있잖아요. 앱으로 들으실 때 똑같이 들을 수 있고 거기서는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전도 요청도 가능하고 사연 신청곡도 있고요. 본인이 방학이다. 내가 방학이라고 보내고 싶으신 분 문자 어디로요? 네, 샵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 얘기했는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이렇게 외치는 곡 있죠. 자, 피아워십과 함께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할렐루야. 피아 워십. 이 노래 아무 증거 배워도 545장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샵 9110번 오늘 새로운 창으로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4918번님, 9507번님, 252번, 또 7777. 와, 끝번호가 아주 좋네요. 자, 전주 1203번, 또 7104, 0763, 48127. 이렇게 또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2357, 4918.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새끼라 함께 합니다. 1455번님도 오셨고, 천안에서 문자로 8413번으로 새싹 청 오셨어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심한데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고 고맙습니다. 믿음을 깨우는 방송 새끼라. 0691번님, 아이들과 부모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수시 접수와 수능이 다가오고 있네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손잡고 단단하게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50일 남았다고 했던가. 예. 우리 화이팅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화이팅. 서천에서 8845번님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샵 9110번으로 문자창도 바뀌었고, 들리는 방송 권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보니까는, 강원도가 지금 들리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좋은 소식이 지금 왔네요. 계약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예. 8, 5, 0. 강원도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지금 통화 괜찮습니까?
1: 네?
0: 괜찮아요, 통화 지금?
2: 지금?
1: 아, 예, 지금.
0: 손님, 네. 손님 많이 없어요?
1: 아, 손님? 지금 손님이 있는데요.
0: 손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근데 예, 통화는 예. 괜찮아요?
1: 네, 예.
0: 예. 옆에 라디오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서.
1: 네, 줄였어요.
0: 예. 줄였어요. 예. 지금 생방송으로 전화했으니까 우리 원주 네. 호떡집 앞에 계신 우리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예. 박찬호님, 우리가 예. 전화 연결했는데, 예. 바로 가셨네요, 교회를.
1: 네. 어?
0: 바로 가셨고,
1: 예. 감동이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0: 예.
1: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이 더 좋아해.
0: 그러니까 아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셨고.
1: 야, 지금 다니고 있어요.
0: 다니고 있는데 남편분이 네. 방학 중이었는데 그렇죠. 전화 연결하고 네. 바로 가셨구나.
1: 그럼요.
0: 이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주셨잖아요.
1: 예. 네.
0: 맨 오른쪽 왼쪽에 계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1: 제일 조그만 게 나예요. 조그만 그러니까. 영숙이가 나예요.
0: 우리 귀여운 영숙님. 예. 하트 모양을 하고. 와, 네. 아내분이

0: 12년 전에 그 교회를 다니셨다 그 교회를 다시 간 거예요?
1: 세례 받고
0: 예.
1: 못 나온 거예요.
0: 이야, 그렇구나.
1: 말하자면 술 친구들이 많고
0: 네네.
1: 그 신림 예찬이라는 그 산동네가
0: 예예.
1: 거기서 그분이 태어나다 보니까
0: 예.
1: 그 시골 사람들은 모임은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아. 빠지게 되고
0: 예예.
1: 그랬어요.
0: 그렇구나. 와, 근데 이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럼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박현호 씨 보고 내가
0: 예.
1: 성도님 보고 문자 꼭 늘어야 될 것 같아요.
0: 예예.
1: 아, 계약했다고.
0: 자,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또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데.
1: 네, 난 너무 감사하고.
0: 아, 예.
1: 지금 우리 서지방 그. 그쪽 저기 뭐야 서지방 그 저거 하거든요. 여기서
0: 예.
1: 명륜감리교에서
0: 예예.
1: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저께 거기를 데리고 가려는데 안
0: 예.
1: 데리고 갔거든. 그래서 오늘은 예. 내일 수요일까지 하거든.
0: 예예.
1: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0: 예.
1: 내가 전화를 해서
0: 그래요.
1: 전화 통화했거든요.
0: 예예.
1: 두 분 다 거기를 모시고 가려고.
0: 그래요. 우리 지금 집사님이 다시는 교회가 원주의 신림 예찬 감리교회 맞아요?
1: 예. 거기 한번 쳐보세요.
0: 예.
1: 산속이에요.
0: 예. 산속. 거기 교회를 남편, 아니, 그, 박찬호님이 다시
1: 예.
0: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쵸?
1: 그렇죠.
0: 야, 우리.
1: 집으로 온 거지. 집으로.
0: 우리 원주의 신림 예찬 감리교회. 야,
1: 예.
0: 너무 어제 기쁜 한번, 날이었겠네요.
1: 예, 한번 쳐보세요.
0: 예.
1: 얼마나 양.
0: 예.
1: 정말. 그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적어.
0: 그렇구나.
1: 그다음에 아이고. 나고 91세 막
0: 네네네네네.
1: 84세 막
0: 예.
1: 연세들이 다 많아요.
0: 예. 정말 한 영혼이 귀한데 그 한 영혼이
1: 그럼요.
0: 다시 돌아와서
1: 네.
0: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은 제가 다음에 네. 우리 꽃바구니 네. 선물도 좀 드리고
1: 그래요.
0: 다시 한번 네. 제가
1: 그래요.
0: 교회 한 두세 번 나간 뒤에
1: 예,
0: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1: 그래요.
0: 네, 오늘
1: 알겠어요.
0: 귀한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화 연결됐는데 우리 원주에서
1: 예.
0: 극동 방송을 크게 틀면서 호떡을 파시는 우리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그렇죠?
1: 박경숙. 와,
0: 박경숙 집사님 그러니까.
1: 네네.
0: 어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뭐가 있어?
1: 그거.
0: 예.
1: 아, 알겠어요. 예.
0: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 빨리 빨리 하겠네. 손님 가시겠다.
1: 제가요.
0: 예.
1: 뭐야? 빈들레 마른 풀같이.
0: 아, 빈들레 마른 풀같이.
1: 아, 예, 예.
0: 그 좋아하는 이유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바쁘시지만.
1: 진짜 우리는 마른 풀 같은 사람이잖아.
0: 예, 예, 예.
1: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사 하신 것대요. 지금 이 계절 마냥 푸르고 울긋불긋하고
0: 예.
1: 너무 감사한 것뿐이죠.
0: 네, 네. 그래요. 아유,
1: 예,
0: 오늘
1: 예.
0: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1: 예, 예,
0: 중간에
1: 예,
0: 좋은 감사합니다. 다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네네.
0: 우리 박영숙 집사님 원주에서, 예.
1: 아, 제가요? 사실은,
0: 예.
1: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이 시간이,
0: 예.
1: 이렇게 애매해요. 제가 전화가.
0: 그래요. 손님도 계시니까.
1: 있고,
0: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와서.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원주.
1: 나머지 세 분도,
0: 네.
1: 나머지 세 분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0: 네.
1: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0: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원주에서 수고하세요. 우리 호떡으로 복음을 파는 우리 박영숙 집사님 고맙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문용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 고성에서 우리 6765번님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4605번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이 흰 이슬이 내리는 백로절기네요. 수학의 계절 더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새끼라가 좀 그 지역이 좀 축소돼가지고요. 원래는 전국에 다 여러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대전하고 강원,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 극동 방송만 새끼라가 방송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사연과 그리고 전도 요청이라든지 여러분의 연락 문자창은 샵 9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휴대폰의 어플, 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서 여러분께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샵 9110번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도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자도 좋고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현재 안 다니고 있다, 이런 방학생이 있습니까? 이런 방학생 있으면 지금 샵 9110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내가 5년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그분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주나 지지난주 최근에 내가 새끼라하고 통화가 됐는데 교회를 드디어 갔다. 아까 제가 이제 원주, 강원도 원주 전화 연결했잖아요. 그 본인은 제가 다음에 또 연결할 텐데, 내가 교회를 가게 됐다, 계약했다, 방학 끝냈다 하시는 분도 샵 9110번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노인팅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5663번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외쳐주시고 새끼라 응원해 주셨고요.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든든한 일꾼, 아, 고맙습니다. 3613번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네요. 자, 지금 보니까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 제가 이분 한번, 나이가 좀 많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를 잘 받으실지. 우리 강규덕님. 강규덕님.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규덕님 되시죠?
1: 예, 맞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 네. PD라고 해요.
1: 아, 그러세요?
0: 네네. 그 정춘서님께서 네. 우리 강규덕님 사연을 보냈어요. 우리 방송국으로.
1: 아이고.
0: 예, 방송국으로 보내셔가지고.
1: 오, 예. 예.
0: 그래서 사연 당첨이 돼서 좀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거든요.
1: 아, 그러세요? 예.
0: 강규덕님 혹시 아이고.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가끔 들어봤어요.
0: 가끔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1: 네. 아, 라디오 들어보면 911인가 9몇 번.
0: 예, 예, 예.
1: 예, 핸드폰, 차 타고 다니다 들어보면, 거기서 뭐, 교인들하고 방학원 사람들하고 통화해서 나오라고 그러고.
0: 알고 계시네.
1: 뭐, 선물도 주고, 뭐, 물어보고, 뭐, 교회 얼마나 쉬냐고도.
0: 그렇지. 예.

0: 그런 것도 많이 뭐 다른 거 아니고
1: 이게 그 방송이에요 이게
0: 방학 끝나고 이제
1: 그쵸
0: 그에 나오시라고 그런 것도만 그래요
1: 맞아요
0: 네 몇 번 들었어요 그런
1: 몇 번 들었구나 혹시 정춘서님이 그거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방송
0: 정춘서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이제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1: 네
0: 이 방송 저 방송 듣다 보면 기독교 방송도 한 번씩 들어봐요
1: 네네
0: 예,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 아니거든.
1: 그렇죠.
0: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지.
1: 예.
0: 그니 한번 들어보면은
1: 예.
0: 교인들 오고 이제 신도들 오고
1: 예.
0: 또 교회 다니다가 또 그만 안 다닌 분들
1: 예.
0: 나와서
1: 예.
0: 얘기하는 소리 이렇게
1: 아.
0: 쭉 들어보고
1: 예.
0: 나오시라고도 하고
1: 그렇죠.
0: 예, 안 다녔는가 그런 예. 것도 물어보고.
1: 자, 우리 강규정님 그래가지고.
0: 네.
1: 저도 이제 좀 물어보려고 강규동님께.
0: 예? 네, 맞습니다.
1: 강규동님이 제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0: 예.
1: 예.
0: 예.
1: 지금 계시는 곳이 어느 지역이세요?
0: 전도 군산이요.
1: 군산에.
0: 네.
1: 강규동님께도 제가 지금 생방송 예. 중에 또 전화했어요. 그 똑같이.
0: 예.
1: 그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지금 예. 전화를 했는데 정춘서님이 예.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강규동님은 예.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0: 어려서 다녔죠. 어려서.
1: 예, 어려서?
0: 예,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1: 네네.
0: 이제 1,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고
1: 아, 그때 몇 번 성탄절에 예, 몇 번 가셨구나.
0: 예, 그때 이제 몇 번 다녔죠.
1: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또 연결까지 네. 됐는데 연결되면 네.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혹시 그때 막 들었을 때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0: 저는 선물 기억나는 거 없어요.
1: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까 우리가 네. 전화 연결되면 무조건 드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네.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드리니까 제가 여기서 네. 뚝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하고 냉면, 한국 BL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0: 근데 거기서는 성경책은 안 줘요?
1: 그러면 제가 성경책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같이. 성경책도. 네,
0: 성경책을 한 권 보내주시고 예. 되겠는데.
1: 오케이.
0: 다른 건 안 보내도 성경책을.
1: 아니, 성경책은 기본으로 제가 드리고 제가 금방 예. 어렵게 제가 불렀잖아요. 어렵게 예. 불렀으니까 여기서 또 골라주세요, 예. 하나 또. 여기서.
0: 아이, 고를 거 없어요. 저 아나운서님이
1: 예, 예.
0: 하나 그냥
1: 아 제가 그러면 제가 좋은 걸로 하나 드릴게요 보내. 제가요 그러면요
0: 예,
1: 알아서
0: 예,
1: 자
0: 예.
1: 우리 강규동님 그 예. 이제 이렇게 우리 극동 방송을 듣다 보면 예수님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얘기가 예수님에 예. 대해서 좀 아세요?
0: 저는 교회는 많이 안 다녔어도
1: 네네
0: 제가 영업이 저 불교 그리스도교 여기에 조금 가까운 그런 영업을 해요.
1: 네네.
0: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제가 25장 26절 나는 부활이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알아요.
1: 아시는구나. 예예.
0: 예. 네, 대충
1: 네네.
0: 노래도 찬송가도
1: 네네.
0: 몇 가지는 대충
1: 그렇구나.
0: 머리빡은 알아요.
1: 네네네네.
0: 그리고 예 네, 그래갖고
1: 네.
0: 제가 무엇을 하냐면 석재일이라고 그러는 묘지 석재일을
1: 네네.
0: 그래서 거기다 비석 같은 데다가
1: 네.
0: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도 쓰고 그런 것을 기록을 할 때
1: 네.
0: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서
1: 네.
0: 거기다 새겨드리고
1: 그렇구나.
0: 그런 걸 좀 알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규동님 그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예수님은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네. 이제 다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
0: 예.
1: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었을 때
0: 예.
1: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고
0: 예.
1: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도 천국에
0: 예.
1: 진짜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강규정님께서 그 예수님을 예. 진짜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예. 믿고 또 교회까지 예. 가셔서

0: 아까 예. 애매하게 조금 아신다고 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예. 예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예.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를 우리 강 교장님께 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꼭 아, 가보십시오.
1: 아, 그래요?
0: 알겠죠? 예.
1: 예, 그렇게 예. 한번 해주시면 예. 고맙고요.
0: 강 교장님, 그리고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우리 짧은 기도인데, 저 따라서 예.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아, 예, 저 따라서.
0: 예, 따라서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1: 예, 예, 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우리 강 교장님이 아까 찬송가도 이렇게 몇 개는 막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뭐예요?
1: 예.
0: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찬송가 들려드리려고.
1: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나, 저, 나를 믿고
0: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1: 예?
0: 찬송가 아까 혹시 아시는 거 있다고 해서
1: 찬송가 유다수씨 애경 게 지금
0: 예
1: 생각이 그러네요.
0: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생각이 또 안 날 수가
1: 예,
0: 있죠.
1: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생각이 안 나네요.
0: 그러면
1: 예. 몇 가지 알아요 저도.
0: 그러면
1: 예, 예.
0: 이 알만한 곡 중에서
1: 예.
0: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곡이 있어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죠?
1: 예, 그래 그것도 할 줄 알아요.
0: 예, 예, 이 곡이 예, 예. 이제 나를 예.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예.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예, 그 예.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1: 예.
0: 이 곡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제가 꼭 예. 군산에 있는 교회도 소개시켜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 앞으로 잘 한번 또 들어보세요.
1: 예.

우리 정말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 한 두 번 정도 교회를 가보셨다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 사랑하심은 부활 이런 걸 알고 계시네요. 저하고 영접기도도 했는데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꼭 알고 그분을 꼭 믿고 그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남 고흥에서 078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6471번님 7772번님 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권역이 좀 축소되면서 들리는 지역이 있고 안 들리는 지역이 있어서 문자도 이제 샵 9110번으로 바뀌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익숙되겠죠. 앞으로 새끼라는 샵 9110번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소천하신 아버지와 차 안에서 참 많이 들었다고 이 새끼라를 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4003번님 그때 그 시간이 그립다고 하셨네요. 네, 아까 전화 연결됐던 우리 강규덕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셔서 정말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소망의 길 기쁨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봄을 기주해요. 내일도 여러분 꼭 오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하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노벨상은 1901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프레드 노벨을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남긴 유산으로 노벨상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이 몇 번 있었는가? 66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 1년에 노벨의학상, 노벨평화상, 노벨물리학상, 노벨생화의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그래서 모두 시상식을 한 것이 663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90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명씩 주다가 이제는 여러 명, 두 명, 세 명씩 한꺼번에 상을 받게 되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유엔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받은 것. 1968년도부터는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상이 생겼는데 이건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이 될 때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고 해마다 한 명씩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의식 있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하나 세웠더니 인류 전체에 위대한 그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벨상 수상자를 그렇게 많이 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이든, 베토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는 그는 아주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교회음악 등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가 남긴 곡만 600곡을

35년 살고 갔는데 600곡을 썼다는 겁니다. 음악의 신동 천재 음악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나 아마 여러분도 들은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의 결혼 들어보셨죠? 두만강만 불러봤어요? 그 삐가로의 결혼 이거 모차르트가 작곡한 겁니다. 돈 조반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술피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즐거워하는 마술피리 이것도 교향곡 40번 G단조 교향곡 41번 G빛 이거 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등등 협주곡도 많이 남겼습니다. 실내악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소나타도 많은 장르에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음악곡도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10년 전 2006년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자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일보신문입니다. 2006년 아까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756년 2006년 그러면 250살이야.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이 기사 제목이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게 한 면만 이렇게 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 신문 또 한 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 1월 달에 LA 가서 신문 스크랩을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많이 낡았지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하면 2005년도 오스트리아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우리나라 삼성의 본고장 수원하겠습니다. 그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GDP의 15% 커버예요. 삼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I am so proud of 삼성. 근데 모차르트 한 사람이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나 상품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이 200개가 넘고 모차르트 모자, 모차르트 티셔츠, 모차르트 야구르트, 모차르트 와인, 모차르트 향수, 모차르트 우유, 모차르트 쿠겔론 초콜릿은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1984년도에 모차르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마데우스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전체 상 가운데 수상 부문 8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은 하여간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노벨상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양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에르벤 슈레딩거 양자역학, 지금 현재 세계를 떠들썩하게만 양자역학의 기초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델의 유전의 법칙, 그 맨델,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이거, 들어보셨죠? 이야기하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셨고, 그 전에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나왔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분이. 이분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나는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못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내가 할리우드의 이름을 날리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있는데 나 케네디 가문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 오나스 제클린의 생질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몰랐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적어오기는 한 20명 적어 왔는데요.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별로 이름 많이 안 날렸는데 오스트리아 경제 전체 가운데 많은 관광 수요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관광인데요. 그 관광 수입의 90%가 90%가 모차르트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가서 짤즈부르크 모차르트 생가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차르트 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사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청률 1위 KBS 1996년대 97년도 65.8%의 시청률을 올린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웃는 사람. 저는 이거 제 비서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최 비서가 알려줬어요. 두 번째, MBC 1991년 사랑이 먹일래 64.9%. 세 번째 드라마, 허준 1999년 64.8%, 0.1%가 모자라서 3위를 맡겼는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저는 방영할 때는 거의 못 봤어요. 끝나고 나서 조금 봤어요. 허준 목회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3위의 드라마에 끼친 영향력, 대한민국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역사 시험 문제에 조선시대 유명한 여자 둘 이름 써라고 그랬더니 예진이, 홍춘이 그렇게 썼대요. 무슨 신사임당 헌안설원이 아니라 예진, 홍춘, 잊지도 않은 사람. 이게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이에요.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 여러분, 허준이 언제 사람이죠?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맞혔어요. 허준이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났어요. 1592년이에요. 조선 선조. 그 옛날 사람이죠. 벌써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64부작 드라마가 시청률 64.8% 3위를 자랑했고 그것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400년 뒤에 고명진이 드라마를 만들 리도 없겠지, 그죠? 만든다면 또 누가 보겠는가? 만들 리도 없겠지만. 허준이라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인가? 4위가 모래시계랍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도 SBS 드라마인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요.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전 모래시계 방송할 때 전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나중에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장면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 최민수가 태수였다네요. 아니, 태수로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태수를 살려달라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할 만큼 영향을 끼쳤으니까. 야, 5위가 젊은이의 양지, KBS2. 전부 다 1990년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끼친. 말틴 루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주인공. 긴 이야기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두운 역사가 밝게 빛나기도, 또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찬란했던 문화가 다 무너지고 어두운 역사로 침체, 너플 달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닥터 잔 게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1848년도에 남태평양 헤브라이 군도에 있는 피지의 애니띄엄 섬으로 들어갑니다. 24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마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뒤에 그를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기념패를 하나 달았어요. 비문을 하나 새겼어요. 그 비문, 제가 영어 가운데 유일하게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외고 있는 문장이 문장입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Christia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24년 뒤 그가 1872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섬 전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세계적으로 식인종 가운데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살던 그 헤브라이 군도의 에리띄움 섬에 닥터 자.

안게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78년 약 3년 반 4년 사이에 크메르루즈에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 무려 적게는 250만 많게는 3만 아직도 정확하게 인원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잔재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이 왜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15절입니다. 15절.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마지막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 태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예들 그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표 일본 대표 몇 명이 가서 축구를 하죠?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이 뭐 감독, 코치 쭉 해서 한 20명, 25명 가면 선수는 뛸 때는 항상 11명이 들어갔었대요. 11명이 지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11명이 졌어. 11명이 졌어.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이기면 11명이 이겼어. 이렇게 말하니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표성이. 한 사람 아담의 대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함불과 은 200세겔 가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함락시켰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크게 참패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 모두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 온 강물 흩뜨린다. 나 한 사람쯤이 어떨라고 안 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망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까닭에 가문이 빛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고, 한 사람 까닭에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사람 까닭에 단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흥황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빛나고, 한 사람 까닭에 가정이 서고 민족이 서고 나라가 서고. 아멘. 그 한 사람,

그냥 대충 하다가 한 건 큰 거 올리면 그냥 1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중다해도 황무함과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언제이죠? 잘 모르면 그냥 옛날이라고 그러세요. 유다의 멸망 직전입니다.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135년 뒤에 유다도 멸망되는데 유다의 멸망 20년 전 BC 60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는 이 예레미야 4장 5장 전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BC 620년부터 580년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606년에 포위가 됐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627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이죠? 41년이에요. 41년. 여러분들이 산수가 잘 돼서 살아계신 거 아닌가 아시죠? 41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 외친 말씀을 딱 한 절로 딱 줄이면 예루살렘 거리 가장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로 한복판에서 찾아보고 알아. 한 사람 찾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할 거야. 그런데 멸망됐어요. 왜요? 멸망되고 난 뒤 586년에 멸망되고 언제까지라고요? 580년까지.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전체 47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는데 41년은 멸망되기 전이고 6년은 멸망되는 그 멸망 전 41년 멸망 후 6년 동안 멸망 전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 너 가장 큰 거리에 찾아가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되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사의 말로 말하면 사창가를 함부로 드러냅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설교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게 그때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배반하고 폐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동족 간에 속임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송사했습니다.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만행했습니다. 재판정이 판결들이 어지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지도력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용서

0: 끔찍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는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죠.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함께 멸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 50명에 5명 빠지면 어떡할까요? 몇 명? 50명에 5명 빠지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용서해 줄게. 5명 또 모자라면요. 그럼 몇 명? 40명. 또 이야기합니다. 30명. 그 다음에 또 10명? 20명. 그 다음에 또 10명.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지를 못해요. 김장환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어요. 왜요? 롯과 자기 부인, 자기 두 딸, 자기 사위 6명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저도 천국 가면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됐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도다. 주 하나님의 말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한 사람을 찾네.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폐역하고 부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는 것을 이상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중재자 하는, 중재하는 한 사람, 그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다. 그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앙을 고생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정말 나라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 가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11번째 시간 구세주의 탄생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중독, 이기심, 오만, 증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도 한때는 강한 왕국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여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주셨지만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된 길을 택했죠. 인간은 그렇게 매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된 길을 갔고 하나님께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기가 왔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지도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었죠.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으신 걸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중 한 명인 다니엘의 예언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었죠.

0: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1: 그 말씀은 곧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표였던 거죠.

0: 그래서 나 오늘 밤은 좀 춥네요.
1: 그러게. 양은 셌어?
0: 아, 다 여기 모여있어요.
1: 그래서 셌어 안 셌어?
0: 아침에 셀게요. 오늘은 추워서 하루 종일 다들 붙어있었으니까 아침에 샌다고 뭐 그 수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1: 모르긴 왜 몰라. 매일 우리가 112마리라고 보고하는데.
0: 어디 가세요?
1: 양 세러 간다. 왜?
0: 참, 돈도 잘 안 주는데 열심이시네. 날도 이렇게 추운데. 난 그냥 불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2: 그때에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족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이 있는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3: 마리아, 괜찮아요?
4: 네, 전 괜찮아요, 요셉.
2: 이때 그의 약혼자 마리아도 함께였는데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3: 한참을 더 가야 할 텐데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요셉, 이 길... 이 길... 기억나요?
3: 아니요. 전 베들레헴은 아주 어렸을 때 오고 처음이에요.
4: 그렇군요. 요셉, 오늘은 별이 유난히 밝은 것 같아요.
3: 아, 정말 그렇네요. 특히 저기 저 별이요. 보이죠? 거기 누구세요?
4: 요셉.
1: 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 목동인데 양을 찾고 있습니다.
3: 목동이요? 아, 이 늦은 시간에 양을 찾고 있다고요?
4: 요셉, 우리 빨리 가요.
1: 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두 분은 이 밤에 대체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3: 우리요?
1: 가까이서 보니 목동 맞죠?
4: 요셉.
1: 요셉. 아, 좋은 이름이네요. 그나저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근처는 집도 없고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3: 저희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적 등록을 하러.
1: 베들레헴이요?
3: 네.
1: 여기서 한 시간은 더 가야 할

0: 텐데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네요.
1: 요새
2: 아, 잠깐 기다려봐요. 아, 저 혹시 근처에 강도가 많은가요?
0: 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보다 아내 되시는 분이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은데.
2: 네?
1: 요새 빨리 가요.
2: 아, 갑자기 마리아, 좀 기다릴 수 있겠어요?
1: 빨리.
2: 알겠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쯤 걸린다고 하셨죠?
0: 빨리 움직이면 한 시간 안 걸릴 겁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젊은 사람들이 고생 좀 하겠네. 순산해야 할 텐데.

0: 게르손,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설마 지금까지 양세고 오신 거예요?
1: 그래, 가길 잘했지. 에, 점박이 새끼가 또 헤매고 있더라고.
0: 아, 그 귀에 점 있는 새끼 양이요?
1: 아, 그래, 그래. 아, 자, 그리고 아,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0: 아, 어, 갑자기 뭐야? 웬 바람이?
1: 에? 저 빛은 뭐야?
2: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0: 게르손, 저기 좀 봐요. 저기 하늘이요.
1: 천사.
2: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0: 지금 들었어요?
1: 그리스도 구주가.
2: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3: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0: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까 그
1: 천사들, 수백 명의 천사들. 아, 예,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오다니.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1: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봐야지.
0: 하지만 게르손은
1: 천사가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고,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했잖아.
0: 근데 우린 천안 목동에다가 지금 우린 이렇게 더러운데 우리한테 보기나 해주겠어요?
1: 마음대로 해. 나 갈 거야. 천사가 우리한테 일러준 거니까 믿고 가야지.
0: 우리한테 일러줬다고요?
1: 그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 여기 우리밖에 누가 더 있어? 그럼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지.
0: 아, 잠깐만요 게르손, 같이 가요. 아, 그럼 양은 누가 지켜요? 아, 게르손.

0: 여기가 왕의 궁전인 것 같습니다.
1: 예.
2: 거기 누구시오?
3: 저희는 바사에서 온 여행객들입니다. 헤롯 왕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2: 거기서 기다리시오.
4: 왕께 전할 말이 무엇이오?
3: 저희는 바사왕을 모시고 있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저희가 꽤 오랫동안 앞으로 오실 왕의 표적을 찾기 위해 늘 하늘을 관찰해왔지요.
4: 예. 아니, 앞으로 오실 왕이라고 했소. 그런데 당신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오?
3: 저 별을 따라왔습니다. 저들 보십시오.
5: 왜 이렇게 빨간?
3: 보셨지요? 그럼 이제 알려주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바사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를 올리러 왔습니다.
4: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했소?
6: 험에는 뭐하는가? 손님들께 어딜 가야 유대인의 왕을 찾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지 않고.
4: 네.
7: 어서 들어오시오.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본의 아니게 듣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왕으로 나신 그분께 저도 관심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혹시 그 왕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약속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예언서들을 봐도 그분이 태어나시는 시기가 지금쯤인데다가 동방에서 이 별을 봤을 때 저희는 확신을 했습니다.
7: 그렇다면 그분이 어디서 나겠느냐?
5: 베들레헴이랍니다.
7: 어서들 가셔서 그 아기를 찾아보시지요. 그리고 혹시 찾으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떠나자 다시 그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0: 가슴이 떨립니다. 곧 오실 왕을 만나게 된다니. 그런데 말이죠. 아무래도 헤롯은 순수한 동기로 경배를 드리겠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갈 때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0: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곧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동네 여관이 모두 차고 머물 곳이 없어 마구간에 머물게 된 것이었죠. 서둘러 온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와서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1: 아비단,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서 가서 좀 볼 수 있게 저 얘기를 좀 나와. 응?
0: 목자들은 천사

0: 그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게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1: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여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기록되어 있죠. 죄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방법을 찾으셨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국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화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쿠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우시아는 16살에 왕으로 올라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을 얻어 쓸쓸하게 보내다 죽었죠. 하나님은 왜 우시아에게 이런 징계를 주셨을까요? 우시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던 영적 지도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시아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군사적, 경제적 형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교만해졌습니다. 나라에 평안이 찾아오자 교만이 그를 삼켰습니다. 신앙은 약할 때보다 강성할 때가 더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교만해진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린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배워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아가고 행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 강이 풀리면 김동환의 시 서동석의 곡으로 테너 이문균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첫 곡 강이 풀리면은 김동환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시인의 시는 우리에게 봄이 오면 산 너머 남촌에는 아무도 모르라고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01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김석구와 어머니 마윤옥 사이에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쉽게도 6.25 전쟁 때 납북되어 1958년 노동자 수용소로 추방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윤옥이네요. 윤옥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은데 같은 이름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임도 탔겠지. 임이 안 타면 편지야 탔겠지 라는 가사를 노래로 들으며 실시간 화상통화가 가능해진 현대에서 100년 전 시인의 감성을 어림잡아 이해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말이죠. 우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는 한 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좀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형통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시아처럼 나중에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은 김태범 씨의 정다정 곡으로 테너 황연한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사랑의 노래 이수인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김인혜가 노래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시아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 우시아는 형통했습니다. 이방과의 전투에서 우시아가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시아는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셨고 그대로 제사드릴 것을 명했지만 교만해진 우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시아가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직하게 행했었고 하나님을 찾았었고 하나님의 형통도 맛보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멈춤이 없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품을 파고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막골 이야기 오두영 씨의 정혜련 곡으로 바리톤 석상근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갈매기 우는구나 정공채 씨의 변훈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형통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린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교만했던 우시아 왕의 일생과 교만이 어떠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되는지 또한 알게 됐습니다. 정직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보응이 형통임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역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형통이지만 패역의 길, 교만의 길을 선택하면 죽음뿐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성실히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의 형통의 비밀을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가을 백남석 작곡의 현재명 곡으로 테너 오동훈이 노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게으름을 넘어 열정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개미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 피면 가난이 강도처럼, 무장한 군인처럼 그 가난이 곤핍이 온다는 거죠.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이전에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문제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의 그 한자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더울 열자에 마음 심자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열심은 마음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엔진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의 반대말이 이게 한심. 이 한문 한자를 이렇게 보면 찰 한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한심은 마음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엔진이 꺼진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엔진이 고장나고 엔진이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죠. 또 한심한 사람은, 이 게으른 사람은, 한심한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열심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표에 집중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열심. 반대로 한심은 차가운 마음, 어떤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린 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이게 한심한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죠. 기대에 빗나갈 때 부모도 실망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욕 중에서 가장 험한 욕이 있죠. 누가 자기 자식한테 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차 삼다 속이 썩으면 내뱉는 그 욕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심한 놈. 부모가 자식에게 한심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악한 욕이에요. 아무런 의욕도 없이 빈둥거리고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부모가 속이 타서 자식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심하다는 거죠. 한심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하게 책망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실 때 아주 심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죠. 다른 말로 악하고 한심하다는 뜻이에요. 악하고 한심한 종이다. 다른 종은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여 이 배로 남겼지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다가 묻었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이게 종이에요. 주인은 명령에 순종하면 주인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인색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떤 시도도,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도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왜 주인이 누군지 몰랐거든. 어떤 열정이나 의욕을 잃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즉시로 가서,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의지였는데, 뜻이었는데 이 종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이 재능을 사장시키지 말고 잘 활용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재능이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내가 맡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한심한 종이다. 그러면 내치죠. 밖에 어두운 곳에 주인의 상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내치죠. 책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열심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열심히 해,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 본성이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37장 23절에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구원받는 거죠.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열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이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왜? 하나님이 열심이거든. 하나님이 열심이기 때문에 그의 종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열심히 사역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의 열심은 특심이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엘리야는 유별나게 열심, 아주 특별하게 열정.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민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의 사도 가운데 열심으로 사역한 사도를 꼽으라면 저는 이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명령을 따라서 뭐 내 바운드리, 내 구역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도가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면 바울이 참수된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지죠. 또 바울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 또 기념교회가 세워지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 이유, 동기가 뭘까? 타고난 열정맨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역했을까? 그 동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큰 열망을 가졌어요. 작은 열망이 아니죠. 큰 열망, 엄청난 열망.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망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큰 열망, 엄청난 열망을 가졌어요. 우리 한번 10절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열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열망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본받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는 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른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여기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바울의 목표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 그래 예수님을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이 걸었던 길을 걷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 예수와 함께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 가도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까지 이 바울은 열망이,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신앙생활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분의 고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걷고 싶다. 모든 중심과 목표가 예수님, 예수님까지 이르려고 하니까 열정으로, 열심으로 지금까지 하여온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열망을 봐요. 바울의 시선을 봐요. 바울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목표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 남보다 조금 앞서는 거, 그게 1등이지. 남보다 조금 앞서는 거,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비교하고 그보다 앞서고 잘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거 목표를 삼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거, 그것이 바울의 열정과 열심의 동기, 원인이 된 거죠. 예, 바울의 큰 열망, 예수 닮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바울은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니까 나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없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죠. 나 아직 멀었습니다. 보통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 나 정도 되면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해. 바울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사람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앙과 사역이 탁월함에도 항상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정적으로 신앙을 쉬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달려가죠. 현대 경영학의 그루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이분은 100세 가까이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60여 년 동안 교수로서 또 특별히 많은 저술들, 한 권만 써도, 제가 읽어봐도 한 권만 써도 대단한 학자인데,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가 몇 권의 책을 썼는가 제가 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건 이렇게 중첩되는 것 같아요. AI한테 물어봤어요.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이 총 몇 권이란가 AI도 잘 모르고 39권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AI도 헷갈리는 거나 처음 봤어.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근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90 넘었을 때 이분 100살 가까이 사는데 100살 될 때까지 아주 건강하고 총명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이 책 가운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 어떤 책이 가장 교수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쓸 책입니다. 그랬어요. 100세가 가까웠는데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더 발전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열망은 희시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면 이랬다 저랬다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온전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갔어요. 12절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잡고 싶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잡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아요? 붙잡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예수님께 포로된 사람, 체포된 사람. 우리는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죠.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그걸 놔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꼭 붙잡혀 있다. 예수께서 왜 바울을 붙잡으셨을까? 그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쓰시기 위해서 붙잡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제 사역을 감당했을까? 소감이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도중에 포기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신 거예요. 놓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붙잡고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했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안 놓으신 거예요. 정채봉 선생님이 쓴 동화 가운데 콧돌이 한 소가 일한다. 어린이 동화가 아니라 어른 동화죠. 이 두 마리 송아지 가운데 하나는 콧두레를 하고 한 마리가 꾀가 있어가지고 주인한테 잘할 테니까 이 콧두레만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콧두레를 하지 않아요. 콧두레 한 소는 주인이 붙잡고 같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도 하는데 이 콧두레 하지 않은 소는 꾀가 있어가지고 힘들면 안 하고 꾀버리고 그 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콧두레 한 소, 묵묵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죠. 송아지도 주인에게 잡혀와 쓰임받듯이 여러분 사람도

0: 잡혀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잡혀야 이제 교육이 돼요. 아이도 부모에게 잡혀야 가정교육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오히려 붙잡혀서 가정교육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학교 가서 교사 선생님 말 듣겠어요. 영어 가운데 카우치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늘 누워가지고 TV 보고 공부하지 않고 TV 보고 게임하는 아이를 카우치 포테이토다.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히더라도 꽉 붙잡혀야 돼.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강하게 붙잡혔는지 절대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때로 벗어나고 싶어도 주님께 붙잡혔어. 옴짝달싹하지 못한 거죠. 우리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에 붙잡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교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어요. 우리 성경에 도중에 신앙의 이탈자, 믿음 생활에 도중에 미끄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에 대한 권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도중에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신앙생활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13,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부름의 상은 죽은 다음 후에 받는 상인데 지금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 고백하지도 않고 부름의 상을 받을 그때까지 나를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직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푯대를 잡으려고 부르삼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늘 조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는 자기 연민과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막 실망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잘 되고 성취하고 이러면 막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연민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면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잖아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김현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문학평론가 문인들 향해서 김현 뭐라고 하냐면 제발 징징대지 말라. 시인은 가난해도 시로 살고 소설가는 가난해도 소설로 살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시인은 시로 자신의 말과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소설가는 소설로 그 사명으로 산다는 것. 자기 연민에 빠져 징징대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자기의 자랑에 빠지지 않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간 거죠. 노년의 때 바울은 청년의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갔어요. 존 하이드 목사님은 기도하기를 게으름 속에서 녹슬어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늘 앞에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게 하소서. 바울이 이 존 하이드 목사님이 드린 기도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게으름에 빠지고 게으름을 넘어서 열정으로 주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의 큰 열망, 거룩한 열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 자기 자신이 미웠다가 가엾어졌다가 그립기도 했다가 오늘의 시인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나무인의 전쟁, 오늘의 첫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러 오프닝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시예요.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미웠다가 가엾 써졌다가 또 그리워지는, 그 흔들림이 너무 솔직해서 읽는 사람마다 공감하면서 야, 이거 내 이야기 같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시간대쯤 하루를 돌아볼 때 나 자신이 참 못났다,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 그래서 자꾸 외면하고 싶은 모습들이요. 그런데 오늘의 시에는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죠. 미워도 가엾어도 직면해요. 어쩌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넌 이미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눅들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 저녁 그 우물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보고 싶어지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또 누구와 함께 뭐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도로 상황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중 위로가 필요한 일 혹은 축하 사연들도 좋고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사연들 다 좋습니다. 시시콜콜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대나무 숲 같은 횡저질라 오늘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어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활짝 열어놨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채팅창에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 저녁 저녁 기도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목사님께서 우리 행저질라 애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쓰신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9월 7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 변함없이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어요. 분명 이 기도문을 챙기셔서 잠들기 전에 혹은 받자마자 주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시는 분은 평소와는 다른 저녁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챙겨가세요.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가득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쉼과 위로로 가득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쉼의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신 모든 청취자분들을 응원합니다. 8291번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야곱의 축복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291번님. 우리 8291번님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 듬뿍 받는 8291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1234번님,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동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축복합니다. 1234번님.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함을 느끼죠. 만족함을 느끼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떻게 좀 이겨내는 편이세요? 가끔은 내 눈이 뭔가 흐려진 건가? 내가 영적으로 예민함을 잃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오늘 그 오프닝에서 윤동주 시인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신이 미워 보이기도 했다가 가엾어 보이기도 했다가 뭐 그리워지기도 했다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화상을 봤듯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또 이겨내는 편이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우리 1234번님 주안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9734번님 도마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교회 왔는데요. 행저질날을 잘 못 듣는 날이 많아서 속상해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기도문 주세요 하셨어요. 우리 9734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유독 힘든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프닝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좀 힘들다, 오늘따라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행저질라 대나무 숲으로 여러분 찾아오시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가득한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 9734번님, 저에게도 스스로 가끔씩 되뇌이는 말이지만 어떻게 마냥 좋은 날들만 있겠습니까? 또 이런 날에는 아, 쉼이 필요한 날인가 보구나, 많이 달려왔구나, 오늘은 주님 품 안에서 충전하는 날로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어요. 9734번님 오늘 같은 날 주님 안에서 푹 쉬고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저녁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1070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이 마지막 인사 언제나 감동이더라고요. 이거 꼭 읽어주세요. 제 사연을 계속 안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삐졌어요 하셨어요. 이게 조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잘 맞춰주지 않으면 읽을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막 올라오다 보면 제가 잘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연 중에 하나가 1070번님의 사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삐지지 마시고 1070번님 저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3801번님 전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극동방송 파이팅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또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발자취 남겨주시는 애청자분들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 것 아시죠?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길 바라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사연 참여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하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입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최소 5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나누고요. 오늘의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행저질라 나의 힘 나의 찬송. 작고 소박한 방에서 터져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전세계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됐습니다. 오늘 그 귀한 찬송이 쓰이게 된 일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1875년 어느 날 미국 뉴욕의 작고 아담한 방. 내 눈앞은 여전히 암흑뿐이지만 오늘 나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충만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엉터리 치료로 시력을 잃었을 때 세상은 나를 불행한 아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눈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게도 삶의 순간마다 현실의 벽은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당장 5달러라는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작사가로서 수많은 찬송을 썼지만 내 주머니 사정은 늘 넉넉지 못했지요.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손끝에 걸리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설 수도, 누군가에게 선뜻 손을 벌릴 수도 없는 형편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작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여니 평소에 모르는

낯선 신사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멀리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 대해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며 내 손을 꼭 잡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이 돌아간 뒤 손에 쥐어진 것을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정확히 내가 필요로 했던 5달러 지폐였습니다. 그 신사는 내가 돈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주님께서 나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시며 내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벅찬 가슴으로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내 평생을 인도해오신 주님의 손길이 마음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길을 잃지 않도록 매 순간 이끌어주신 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팽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어둠이나 당장의 결핍을 보고 절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의 작고 소박한 방에서 터져나온 이 고난과 감사의 고백이 인생의 거친 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나의 힘, 나의 찬송. 오늘의 찬양,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어느새 달라진 저녁 공기를 느끼며 계절을 바꾸시는 주님의 손길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 뜨겁던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자리에 서서 지난 여름을 무사히 건너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그 여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위를 견디는 데만 마음을 쏟느라 밤마다 울던 풀벌레 소리도, 저물어가던 긴 여름해도 그저 지나가게만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계절 하나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가을은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저녁만큼은 선선한 바람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은 달라진 계절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9월 7일자 행저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440번님 오셨어요. 피디님, 푸릇푸릇하기만 했던 농촌의 들녘은 이제 조금씩 노릇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한 오늘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서 행복한 저녁입니다. 샬롬 하셨네요. 그러게요. 참 낮에는 아직 좀 덥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벌써 가을이 왔구나. 역시 절기는 못 속이는구나. 이런 얘기 주변 사람들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원해서 좋으시죠? 하지만 이 시원한 계절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건 무더웠던 여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고 또 이 또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1440번님 시원한 가을 잘 누리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7071번님도 오셨어요. 남쪽 시골 포도가 맛있는 계절입니다. 아직 콩물이나 다시 넣은 수박도 맛있답니다. 퇴근길에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나서 소소하게 선물도 챙겼어요. 행저질날을 들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생기네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곤 하죠. 우리 7071번님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신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선물로 또 좋은 것들 잘 챙겨가시고 자 지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도가 맛있는 계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철 과일 잘 챙겨 드시고 이 환절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래요. 7071번님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8462번님은요.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시고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맞아요.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이 저녁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8462번님. 3843번님.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다 행저질라에서 기도문까지 더물어 주시니 너무 좋네요. 모두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9572번님은 9월의 첫 월요일이 지나가네요. 이번 9월달은 조금 여유있게 지나가면 좋겠어요. 모두 한 주 화이팅입니다.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9월 1일이 화요일이었어서 그런지 오늘이 9월의 첫 월요일이었네요. 9월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972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래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받으신 그 영어가 막 섞인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이미지로 딱 뜨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혹은 이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도 나누고 사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벌써 행저질라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말씀 몇 구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행저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만 바라면서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모든 청취자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신의가에 새 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0: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질문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자, 첫째 질문 같이 합니다. 나는 복음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사람입니까? 상향 조정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지 않으면 복음을 하향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가족이나 이웃이 말한다면 어떻게 돼?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려는 사람, 우리가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디딤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새로남 가족의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의 헌신도를 끌어올리는 사람입니까? 정체시키는 사람입니까? 끌어내리는 사람입니까?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의 헌신의 수준을 나 때문에 정체하거나 끌어내린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펴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교회가 출범한 이후에 그 초기에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들의 앞길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일이 있고 외부의 적들도 막아내고 또 싸움에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교회 출범하고 나서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습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며 필요한 데 사용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가진 땅이 있었어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온 것은 잘했는데 일부를 어떻게 했느냐? 아마 따로 놔뒀겠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놓은 것을 전체를 드린 것처럼 모조품 혹은 형식적으로는 다 했는데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떼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니지요. 또 아내가 그렇게 하면 여보 우리 반듯하게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와서 다냐? 예, 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풍요의 신인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인가? 결판짓는 겁니다. 땅의 부유함으로 채울 것인가? 천국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릴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 안에는 물질 때문에 시험드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눈에 보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밖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남편인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았어요. 왜? 새로 출범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와서 동일하게 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정직한 거. 왜냐하면 진리의 영, 정직의 영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도 남편하고 이 코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 인부들의 발이 닿을 때에 아내도 쓰러진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없어서 아멘입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 연약한 대로 주님 받으시는데 명예 때문에 비교식 때문에 꾸며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쏘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쏘인 것입니까? 성령님을 쏘인 것입니다. 이 사건과 소위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예리고성이 앞에 있었습니다. 예리고성 함락작전을 주께서 특이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실 때에 손을 대지 말라. 구별된 백성으로서 예리고성에 있는 물질에 탐닉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에 젖었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나 다음에 몇 가지 옷까지 보물들을 땅에 숨기고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간 때문에 아간 혼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일족들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살 때 목축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될 때 풍요로움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착에서 풍요로움 수치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유혹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라도 특별한 이유,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자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아빠, 엄마 내 방을 열려거든 노크를 하고 들어오세요. 아예 그냥 딱 그리고 앞에 총까지 딱 걸어놨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불 하나를 덮고 우리 형제들이 서로 발을 서로 당기고 밀당이 있었어. 그리고 음식은 먼저 먹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속도전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형제 외에는 끈끈했어요.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잔한 마음, 부모의 심령에 대해서 봐서 효도를 합니다. 오히려 덜 먹고 덜 입을 때에 가족관계는 끈끈했는데 국민소득이 올랐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마지막에는 무슨 싸움합니까? 유산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1만 불, 2만 불, 3만 불, 드디어 4만 불의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해석할 때 신앙이 내면적으로 튼실하게 되었느냐?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주님 앞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시 없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편과 갈등, 아내와 갈등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자녀 간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좀 덜 먹고 덜 입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지고 욕은 내가 먹겠다 그런 자세로 나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못 받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발전, 믿음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장 12절에 16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의 생명력, 역동성이 정말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죠. 17절부터 32절까지는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 우리 한마음 하나님 입술로 함께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삽니까? 우리가 부르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남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사람들이 견해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머리이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곳이 바로 새로남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 이권이 개입되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는 통치조로 하는 이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들의 소리만 높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어떻게 그곳을 영적인 공동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나보다 주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학기를 맞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카렌다상으로는 7월부터 시작되지만 두 달 늦게 우리가 몇 달 안 남았어요. 2026년 정초에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기로 하고 가족끼리 손에 손을 잡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만 더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도 더위를 먹어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더 격돌이 벌어지게 되겠죠. 왜? 사도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충돌이 불본듯 화나죠. 그럴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 가말리엘 누구의 스승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 자, 가말리엘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율법에 능한 분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니라. 유대 역사관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랍비가 있었어요. 바로 애제자가 바로 누구냐?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통해서 배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통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충돌하는 것을 보고 공회 중에 일어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명하여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갔도록 하고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서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얼마 가지 못해 끝장나겠지만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면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화평을 도모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전문 직종에 가진 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 갑니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저 탐방동에서 와서 22년째가 되니까 손봐야 될 때가 늘어납니다. 전기, 전공자, 건축에 관계되는 전공자 이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 전문가들도 있어요. 또 사회사업 전문가도 있고 장애우를 돕는 전문가들이 있죠. 이 전문가들이 마음에 탐심이 생겨야 될 때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일수록 더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가말리엘이 중재를 했지만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채찍질을 하며 그 다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벙어리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금하고 이제 풀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1절 화면에 보십시오. 41절 같이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비방을 받는 일에, 왕따당하는 일에, 채찍으로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평화 시기에 예수 믿는 의리는 조금만 오해받아도 너무 슬퍼하고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합니까? 호적에서 반해였습니까? 유산을 받지 못했으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면 너 예수 믿나?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은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산을 한 분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며느리로 어느 가문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며느리들 피파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고향에도 그런 일이 빌비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 놀랍게 그 가문이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요 사이는 먹고 살만하니까 피파기 없어요. 핍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질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분리 가운데서 확인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좋고 잘 돌아갈 때 알 수 있나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고난받는 일에 왕따당하는 일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런 기계, 이런 영적인 전투력, 이런 마음들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배가 불러서 탈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 안 되고 지금 시원하게, 지금 뭐 가을에 이제 접어들었어도 그런 게 있지만은 냉난방이 잘 되죠. 옛날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돗자리 깔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피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주일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아이들도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된다니까. 명문 주일학교를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저 복받고 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조금만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발끈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형편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간절함이 사라지고 멋은 바깥으로 낼 줄 알지만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미숙한 상태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에도 차원이 다르고 사랑받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앞에 하면 여러분은 뒤에 하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 사랑받은 주의 사람이 이렇게 매맞고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믿으려고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24절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디테일하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 뭡니까? 몇 대입니까? 39대. 왜? 율법이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혹시나 숫자를 넘길까봐 39대를 때렸는데 몇 번 맞았어요? 다수. 그냥 예쁘게 손만 댔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지나 하고 피가 튀깁니다. 그러면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맞으면 한 번 정도 마르면 덧정 없다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게 어떤 일이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주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너가 예수 믿고 나서 굶게 되었냐? 헐벗게 되었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왜 이런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전에는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에는 배려가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 우리가 네팔을 위해 했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목원대학에 총장님 취임할 때 순서를 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고유한 의상을 입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오니까 목자상, 선한 목자상이 있었어요. 같이 간 우리 목사님과 사진을 찍는데 앞에 지나가서 어디서 왔냐 하니까 어디서 왔다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있고 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있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 있는데 네팔에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 하니까 네팔에서 온 유학생 25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있는 어려움을 나도 가슴 아파합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있어서 끊임없는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춥고 배고플 때 많은 우방들, 혈맹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시금막는 사람들은 약함을 눌러버려요. 발로 차버립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고백 30절 함께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합니다. 쌓아놓은 불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돋보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동면상련하느만 동명상련. 이웃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강점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점을 가지고 겸손히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그들의 존재감과 사역의 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의 살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잔식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이 과연 계시는가? 세상의 바알신 같은 황금 우상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집안이 평안하려면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도 어른거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상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내 영혼, 내 속사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주님의 사랑에 몰입하고 주의 사랑에 이끌리고 주의 사랑에 압도되고 다른 말로 표현 주의 사랑에 미치는, 세상의 다른 것에 미쳐날치면 멸망이지만 주의 사랑에 미치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의 순전함, 영적인 순애보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뒷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교회를 사랑했는가? 자신에게 몰입되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냥 내 가정, 내 자식만 돌아보다가 끝장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0: 아닌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주님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의 입에서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 삶을 주님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42절 마지막 정리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선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시간적인 면에서는 날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요새는 예배당에 있는 내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나 일터의 모습이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선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미완료로 끝났습니다. 계속 진행됐을 만한 핍박 속에서도 능력을 받는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새 생명 신의 깔.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의 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 영혼은 요동합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침묵은 가장 훌륭한 예술에 속한다. 생활의 분위기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소한 일, 즉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실랑이 함으로써 어두워진다. 항상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든 침묵으로 받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또한 항상 온화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내는 불평으로 인하여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캐나다의 의학 박사 윌리엄 오슬러의 침묵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한 것을 후회해도 일단 입으로 쏟아놓은 말은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함부로 했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을 지켜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만 한다면 나중에 고통 겪을 일도 없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호산다 뮤직 가운데 담원의 라이브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새치도 되지 않은 혀인데요. 소용돌이 치는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난폭하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말을 절제하여 말로 범죄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를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론 데이비스와 합창단의 곡으로 거룩한 땅의 홀리그라운드, 그리고 이어서 인테리티 뮤직의 여성 예배 인도자 린 데샤조의 곡으로 극률, 멀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하차중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체코 프라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이어서 케시트리 콜리의 곡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를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체코프라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이어서 캐시 트리콜리의 곡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나임스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호주 힐송의 초창기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분, Jesus Love of My Soul을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는 바로 이 강하신

신 여호와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요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되죠. 좋은 기름이 주유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시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 있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이 있는 곳 오늘도 함께 하시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건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해서 곳곳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고 계실 줄 믿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메시지들 있습니다. 0703번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지선 전사님 저 이 방송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3번님께서는 지선 전사님 매일 이 시간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듣고 싶어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 우리 든든히 붙잡고 우리 두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0703번님의 신청 찬양부터 함께 나눌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며 간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가 도우시리 손영진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안성진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국악기가 어우러진 청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으로 인생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나눈 모든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아멘 간혹 동네 음식점을 들리면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내 집에 온 것처럼 배불리 먹고 가렴. 넉넉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 문장 하나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지죠. 가게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눔 자체의 기쁨으로 실천하는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도 이런 즐거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누거나 부담감을 느끼질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나눔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코러스 센터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와 톤 위드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연주 찬양,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식당의 문구 기억하고 계시죠? 눈치 보지 말고 배불리 먹고 가라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진짜 나눔은 내 것을 빼앗긴다는 손해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기뻐서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나눔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겁게 내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내 잔을 넘치도록 채우고 있기에 계산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이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누군가를 돕거나 베푸는 일이 생긴다면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퍼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묵상하고 느끼면서 이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4

30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연평안님의 주의 길 걸어가는 그대에게와 시슬리님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엘러베이션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단 하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재물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여러 조건들은 갖추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유의 포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내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준모님의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나를 위하여 메들리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늘 편지 보내드리고 1124번님의 신청곡 성도의 노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와 섬김 속에 진짜 마음을 놓치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가장 소중한 것을 다오. 너의 마음을 꼭 나에게 주렴.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단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것은 마음이란다. 마음으로,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단다. 또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으로 기쁘단다. 예배와 봉사와 섬김, 모든 행동도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단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크단다. 매일, 매 순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를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해다오. 너의 마음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가

1124번님의 신청곡 성도의 노래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송영준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 연주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밤아홉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이노스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상파 화가 하면은 모네, 르누아르가 생각이 나죠.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는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손가락에 류마티즘이 걸려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고 모두가 극찬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양을 해도 충분했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쉬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르누아르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 죽은 짐 엘리엇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삶을 투자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길 앞에 서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샘 옥의 Here I Go 였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오늘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 오벳의 아버지 집에, 조준모의 His Love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신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외에 김도현 진행하는 저의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김도연의 나비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곤 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길을 걸을 때 그리고 뭐 누군가 대화할 때 심지어는 사소한 선택할 때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위 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위클레시아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푼슨 경은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29살의 나이로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1947년 11월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는 마취제 크로롬프롬을 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심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로로프롬을 발견했다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구원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명예도, 돈도, 성공도, 행복도 아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의 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제임스 영 심슨 경은 참 천재였어요.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29살의 나이로 그 졸업했던 학교의 교수가 됐으니까요. 발견했던 것도 엄청난 마취제죠. 이분의 마취로 인해서 산모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구원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시며 구원자시며 구주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의 길이 있었고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사명의 길,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는 나의 삶이 더 나아지게 되면 또는 나의 기도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면 기도하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미룰 때가 있죠.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러한 순수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뒤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까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희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셀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켈리 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찬의 주는다 아시죠?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니스 게인지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For Him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삶 가운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라던 것을 갖게 되거나 이루게 됐을 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해드렸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시험과 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이유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새롭게 날이 밝아서 보내야 될 이 하루가 살아내기도 버겁고 하루를 지내기도 힘이 겹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시면서 8827 성도님 대전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4128 성도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웃을 날보다는 찌푸릴 날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또 동행하심 가운데 참된 기쁨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한 줄 기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박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저는 전단지가 제일 큰 정보력이었고요. 네, 그곳에서 제가 그 싹이 트여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싹이 트여났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과반수의 그 군인들 이제 대북 방송이랑 듣잖아요.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시 그 친구들이 전역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애를 낳고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나가서 저기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생각적으로 우리가 그 통일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일부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들 또는 주사파 이런 자들은 그런 걸 상당히 무서워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 눈 다 이제 노동당으로부터 눈 귀 다 가려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건 나쁜 거죠 그거를.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뭔가 북한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통일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최근 연간에는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계속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생겨날 거잖아요.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하나 또 미국의 역사에서 제가 봤어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현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제가 북한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제가 숨어 살아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떤 작자들을 욕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가 선택한 길이 지금 현재까지 온 길이 전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가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할 때 왜 내가 총을 들고 김정은을 지켜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의가 뭘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에서는 정의가 뭐다 이런 걸 딱히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노동당이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보니까 그 미국의 코큰 아저씨가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정의, 또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제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게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던가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당은

북한의 인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인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뭐 이 교회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저 신앙이 덥지 않거든요. 아직도 신앙이 저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 천국과 그리 멀지 않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앞서서 현생에서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냥 뭔가 그렇게만 하고 현생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 이거는 아니죠. 현생에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하고 더 친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신앙이 없는 다른 신자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신앙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런 삶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계속 하죠. 오늘 마치면서 제가 짤막하게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드려도 나무래지 않,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안정돼야 또 우리가 보다 나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복음을,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정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알고 그리고 또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교수가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7월의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기업 4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 2060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청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급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 공식 통관이 가능해지면서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가족들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음식과 생필품 중심이던 퀵커머스가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북미 양측이 올 가을 접촉점을 만든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을 가장 이른 회담 가능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할 유인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차 석좌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해석한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 대비 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무상으로 지원된 수천억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넘어간 자금은 유럽이 부담해서야 할 비용이라며 늦었지만 미국이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해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한 탄약 비축을 우선하고 있지만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가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간 흑자이자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배에 달했는데요.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5.3% 증가한 1,004억 5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6.3%, 컴퓨터 주변 기기인 SSD는 344.5% 급증했고 중국과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는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 나라를 추월해 세계 2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이끌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흐름이 올해 경상수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기업 네 곳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는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가스 공급 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온 주입 장비 업체 엑셀리스도 한국 제조 시설을 확대합니다. 엑셀리스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한국에서 이온 주입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첨단 소재 기업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 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과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20억 달러 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의 5.5%에 해당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한국 투자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6% 증가한 데 이어 미국 기업들의 첨단 산업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노인 인구 비중이 5세 이하 영유아 비중을 처음 추월했습니다. 세계 노인 인구 비중은 2060년에는 19.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 지난해 20.3%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0년에는 41%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의 중위 연령도 지난해 46세에서 2060년 59.2세로 높아지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로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9.5명에서 81.6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약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교육성이 각도 외국어 학원에 영어 학습을 줄이고 러시아어 학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외국어 학원은 현재 학년별로 영어 두 학급과 러시아어, 중국어 각각 한 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 1학년 영어 학급 일부를 러시아어 학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러시아어 전공 학생의 비중도 늘릴 계획이지만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도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계속 배우게 한다는 전언입니다. 북한 당국은 다국어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간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역과 번역 등 러시아어 전문 인력 수요가 커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맞댄 양강도에서는 무역이나 취업에 러시아어보다 중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재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배터리를 공식 통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측 주문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무역 사정에 밝은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 회사들을 중심으로 12에서 30A급 중소형 배터리 주문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한 데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조명과 액정 TV, 소형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데도 활용돼 북한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는 화재 위험 때문에 중국에서도 특수 화물로 취급돼 일반 제품보다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주문을 모아 일정 규모의 물량을 만든 뒤 한꺼번에 통관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통관의 길이 열렸지만 개별 수요에 맞춰 바로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

명 피해를 낸 네팔 대홍수 당시 가옥 1200여 채가 쓸려 내려간 지역에서 한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누아코트 지역의 피아쿠렐 가족은 홍수 당시 거센 물살이 집을 덮치자 3층 발코니로 피신해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빠진 뒤 가족들은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모두 무사히 탈출했는데요. 이후 확인된 주택은 1층과 2층 대부분이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지만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3층 발코니와 지붕 위 시설물 일부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집이 급류를 견딘 이유로는 주변 능선이 물살을 일부 막아줬을 가능성과 함께 건물의 구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1995년 단층으로 지은 뒤 증축한 집이라며 건물 기둥을 안반 깊숙이 뚫어 고정한 것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이후 지도 서비스에는 이곳이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고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음식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하던 퀵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K-POP 음반과 주얼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걸그룹 르세라핌의 새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일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순차 배송할 예정입니다. B마트의 음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달앱의 판매 영역은 이미 주얼리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전국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상품군을 확대하면서 GS25는 약 만 종, CU는 6천에서 8천여 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U의 지난해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보다 65.4% 증가했고 GS25도 올해 1분기 매출이 79.5% 늘었습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다양한 상품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느냐가 유통업계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 대부분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은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시작돼 낮에는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남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6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9도에서 20도, 낮에는 영상 13도에서 2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한의 강원도 영서 지역은 대체로 종일 날씨가 맑겠습니다. 대관령과 영동 지역은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이 17도, 원주 15도, 영월 12도로, 낮 최고기온은 원주 28도, 영월과 강릉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오니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6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9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또 충청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영상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이 맑고 오후부터는 평강, 진남포, 희천, 사리원, 신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성과 강계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9도, 개성 17도, 강계가 15도로 시작돼 낮에는 개성이 29도, 평양 27도, 강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평강과 청진, 운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북청, 원산과 고성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텐데요. 함경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7도, 무산이 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무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유지될 텐데요. 동해 북부 지역의 파도는 오전에 최고 2.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전에 최대 1.5m로 일다가 오후에는 최대 2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 땅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탈북길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케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이 새벽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남과 북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며 출발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시험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조금 전 올려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시험 받을 때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베이브 루스, 홈런 때린 사람이요. 홈런 714개 때리는데 1340, 30회나 스트라이크 당했어. 스트라이크 당한 게 홈런 때린 것보다

0: 두 곱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맨날 홈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지금 어렵다고 투정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일곱 개 실수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첫째,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사소한 일을 두고 끝까지 고집하지 마라. 세 번째, 남에게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네 번째, 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실수나 실패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실수를 알면서 반복하지 마라. 일곱 번째, 생각 없이 뱉어버리는 말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고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낙망할 이유가 없으며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곳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곳 남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3, 4개월 차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그 중턱에 계신데 한국 땅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고 오세요. 그 소원 목록이라고 할까요? 가게 되면은 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물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 무의식 중에 아 이런 거는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야겠다. 라는 목록들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시던데 우리 선생님은 오셨을 때 갖고 있던 소망 목록들이 있으세요? 소원들.
0: 저는 이 한국 땅에 잘 먹자거나 잘 입자거나 무엇을 나의 그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한국 땅도 어렵겠지만 네.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가 그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저같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
1: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중국에 대한 그 마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요.
0: 예.
1: 지금 그럼 그 이루고 싶던 소망에 어떻게 3개월이 지났잖아요.
0: 예.
1: 사회로 나오신지
0: 예.
1: 그 소망을 이뤄가고 계신가요?
0: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1: 네.
0: 예 그리고 한쪽으로

0: 열심히 여기 제가 이 한국당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은 컴퓨터나 같은 뭐든 업무 같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1: 네.
0: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0: 예.
1: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여정을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마이카페에 서신 지금도 복음을 담은 일상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꼭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시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하겠죠.
0: 예.
1: 지금 이곳에 온지 3개월 차, 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아들은 아직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나이잖아요.
0: 예.
1: 잘 적응하고 있나요?
0: 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 어린이집이 건물이나 그 그었던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어서 기도라도 하나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정말 아들이 선생님들 칭찬하고 한국에 온, 이제 삼국에서 온 아이들 같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도 빨리 배우게 하셔가지고,
1: 저 처음엔 중국어를 대부분
0: 예,
1: 사용했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런데 저희 아들은 하나도 그안 하고 그냥 한국어를 하거든요.
1: 그럼 이게 국어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세상에.
0: 이거는 저희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지만 두 손을 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뻗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예.
1: 이곳에 자녀 때문에
0: 너무
1: 오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뭐 학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오신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육아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가지신 그런 소명들도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도전이 돼요.
0: 아멘.
1: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에 계신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중국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우리 고향 분들, 북한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우리가 한국에 살던 중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상관은 없지만
1: 네.
0: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디에 살아도 지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에 있던, 그 어떤 상황에 있던, 그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할때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아쉬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여운옥 자매님의 고향인 양강도 갑산에서 그리고 북한 곳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보혈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피난처 있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해산에서 20년 가까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자매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0: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1: 고난의 행군 시기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그렇게 13살, 12살쯤까지 네. 방송을 들었으면 네. 소학교, 여기서는 네. 초등학교를 다니기까지 방송을 들은 거예요.
2: 네네.
1: 네. 근데 학생으로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2: 네.
1: 어떤 또 다른 친구들은 방송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2: 네네.
1: 나는 라디오를 듣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가 달랐을까라는 게 있을까요?
2: 그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다 보니까
1: 네.
2: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중국에 왔을 때는 그 라디오를 들었던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들었고 한국 드라마를 봤고 또 서울 말을 들었고 했지만 그것은 제 속에 약간 잠재의식에 남아있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선교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근데 학교에서는 정반대를 배우니까
1: 네.
2: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로 듣고 드라마로 보고 했던 내용들이 나만은 있었지만 그 두 개가 상충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저런 얘기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구나 이렇게 말고 있었는데 중국에 넘어와서부터 아 그때 들었던 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였고 북한에서 배워준 것과 이렇게 다르구나 를 비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한 2, 3년 더 있었다면
1: 네.
2: 제 머리로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되면 들었던 내용들이 제 의식 형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았을까. 네.
1: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 네네.
1: 거기서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럼 들으시고.
2: 네네.
1: 기독교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일룡 씨에게는 네.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들이 연상됐었을까요?
2: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어쨌든 북한의 공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지만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한국, 아니 저 북한에 와서 사과를 훔쳐먹는 아이의 이마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기는
1: 네.
2: 그런 장면들을 가르쳐주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나쁘게 묘사를 해요. 그러고 또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접하는 순간 처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렵고 부정적인 또 약간 제국주의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1: 네.
2: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는 기독교 문화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거를 계속 옆에서 들려주셨더라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저의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제가 잘 따르던 큰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에덴 동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크리스마스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건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몰랐죠. 그냥 저희를 일룡상 이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1: 일룡상?
2: 네, 일본의 그 교육을 좀 받으셨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서, 일본 전 뒤에 누구상 이렇게 붙여서,
1: 네.
2: 일룡상 이렇게 부르셨는데, 일룡상 뭐 산에 가서 나무 좀 잘라오라. 그러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가뭄비 나무, 그거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이불솜을 뜯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 눈송이처럼 그러면서 막 뺄래.

0: 엠펠레헴 세크파이 세크파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잘 놀았어요. 그걸 열까라고 부르면서.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였고 벨레헴은 베들레헴이었고 세크파이는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고 네네 그런 문화 속에는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학교에 가서 아 우리 집에서 이런 나무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이런 노래도 배웠어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1: 그것도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셨을까요?
0: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열가라는 아. 게 보니까 좀 그런 트리를 상징하는 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사실 그때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트리에. 그냥 학교에서 먼지 묻히고 노는 게 재밌다 보니까. 네, 굳이 그걸 금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0: 네.
1: 2008년까지 북한에서 함경도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0: 네.
1: 함께하고 있는데.
0: 네.
1: 그 방송을 청취했을 때 아까 그런 기억나는 어떤 드라마의 모습들.
0: 네네.
1: 외에 생각나는 그러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단어들이나 표현,
0: 네네,
1: 억양,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이게 또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억양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하시는 그 말 사실은 이 억양이
1: 네.
0: 지금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들었을 때 드는 약간의 그 설렘과 따뜻함과 이 부드러움이 그때 제 마음을 이렇게 뭔가 딱 감싸고 있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사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아버지가 틀어놓은 뉴스 소리.
1: 아.
0: 그때 그 아나운서님의 서울말. 지금 PD님의 이런 서울말, 이런 억양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억양, 이런 느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1: 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도 호불호가 있듯이
0: 네.
1: 이런 소리에도 호불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네.
1: 그리고 어떤 북에서 오셨던 분은
0: 네네.
1: 아, 저 말투가 저게 뭐야 하면서 사촌 오빠가 듣던 그 라디오 방송을 살짝 듣다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하면서 방을 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0: 그렇군요.
1: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주시고
0: 아, 저한테 환상이었죠.
1: 그랬던 기억들 가운데
0: 네네.
1: 이 방송 콘텐츠는 일용 씨한테 억양,
0: 네.
1: 드라마,
0: 네.
1: 그런 장면들
0: 네.
1: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0: 이 방송 자체가요?
1: 네, 왜냐하면 이게 아 이걸 들키면은
0: 네.
1: 어쨌든 우리 일가족이 모두
0: 네네.
1: 사랑하는 아빠도 어머니도
0: 네네.
1: 그리고 형제들도
0: 네.
1: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한순간에.
0: 네네네.
1: 그런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0: 맞습니다.
1: 제가 그랬다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싸우기도 하셨어요.
1: 아.
0: 왜냐하면 아버지가 특히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재밌게 듣긴 하지만 또 그 검사 기간에 이렇게 특별 감시 기간 이럴 때는 좀 피해야 되는데 너무 들으시니까 한편으로는 들을 땐 좋지만 또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외출 중일 때 몰래 우리가 라디오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면 김치움에 숨겼다가 아버지가 찾아내기도 하고 아 이거 김치움은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거
1: 김치움?
0: 김치움에다가 숨겨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항아리에다가요?
0: 네. 아, 북한은 땅을 파고 하니까 항아리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은 그 틈에다가 저희도 숨겨놓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아, 이거는 이제 들통이 났으니 좀 다른 방법을. 네. 그러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피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죠.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디오가 주는 희망적인 느낌 또 막연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듣기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버지랑 그러면은 저였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0: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나
1: 네.
0: 했을 때 아버지한테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아요.
1: 아유, 저희 큰일 납니다. 북한에서 아버지한테 대든다? 죽음이에요. 굉장히 이 북한에서의 아버지들은 무섭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그때 뭐 12살도 안 됐던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대들기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라디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친숙하고 또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또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던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런 위험 인지가 있었지만 보통은 친숙한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0: 네. KBS 한민족 방송도 들으시고
1: 네.
0: 그리고 미국에서 방송하는 여러 대북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1: 네네.
0: 분명 극동 방송에 더 고정하셨던 부모님은
1: 네네.
0: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1: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영접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하니까 더 들은 게 아닌가. 네네. 만약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금식기도를 하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흥얼거리시던 멜로디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였으면 하셨을 텐데 저희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우리 방송에서 북한에 나가는 시간대에
0: 네.
1: 마무리에 영접 기도를 하나 넣어도 참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북한 주민분들에게 함께하는 복음의 메아리 방송 가운데 월요일 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함께 제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영접 기도가 뭐지? 어떻게 하는 기도문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전하면서요. 오늘은 2008년까지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우리 부모님께서 태교 때부터 태교의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런 가정 가운데 주일용 형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접했던 품었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의 특권, 승리의 길을 정리해보고 누림의 비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어떠한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상황임을 빨리 깨닫고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에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혹시 징계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 엎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5절, 고난당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먼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으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에 우리는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며 성숙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례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의 길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복음의 여정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시련을 통해 내 인격이 완성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자요 복음의 여정을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또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을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거머쥘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모두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여정,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붙잡고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품에 안겨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을 얻도록

0: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송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반드시 부활 승리하는 복음의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북녘의 동포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완연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포항이 23도,

목포와 부산이 21도, 여수 20도, 평양과 광주가 19도, 서울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대구가 17도, 개성과 함흥, 청진, 대전이 16도, 강계와 춘천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서울과 여수가 30도, 제주와 부산, 대전, 대구가 29도, 개성과 춘천이 28도, 강릉, 포항 27도로 보이고요. 함흥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3도, 청진 22도, 강계 20도, 해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2.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3.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1.5m를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믿음의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립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첫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이지만 레위 지파만은 예외예요. 그들에게는 논밭도 목초지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땅 한 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고 하지요. 땅과 하나님,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기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차원이 다른 기업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자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인생은 세상을 다 얻은 것에도 비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드리는 재물의 앞다리와 두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기름과 양털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된 백성이 스스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서 섬기는 제사장은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형제들과 밤낮 다투고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얻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업을 삼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저 또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역은 사람들의 대접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지요. 하지만 그 결핍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면 둘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겨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

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라고 해요.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모든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이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을 품고 중앙 성소로 올라오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라고 해요.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왔다고 차별받지 않고 중앙에서 오래 섬긴 레위인과 동일한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 성읍에서 조용히 섬기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리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를 나누어 놓고서 알아주는 자리에서만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방 레위인이든 중앙 레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몫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리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빼 바지 차림으로 교회의 변소 청소를 하셨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진실하게 섬길 때 주님은 나를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있는 자리를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만 부러워하지는 않나요? 섬기는 지체들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삼아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으시던 어머니의 인도로 큐티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 저 또한 공동체를 섬겼지만 겉으로만 딸을 뿐이었지요. 그러다 결혼 후 첫째를 낳고서 말씀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욕심이 올라와 강박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기질이 예민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울고 밤에는 이부자리에 실수했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들은 학교 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원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육법을 본받는 저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경고하셔도 듣지 않았죠.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 저는 공동체의 권면대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매주 지체들의 조언을 듣고 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자 금세 욕심이 생겨 영재원에 원서를 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게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과도한 경쟁과 살벌한 환경으로부터 예민하고 불안함이 많은 아이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불안과 욕심으로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 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첫째도 청소년 큐티인 간증 필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시며 친히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새 아들을 양육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첫째가 불안감을 쏟아낼 때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주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게 되는 교육 관련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을 30분 이상 줄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경계하고 쫓아내야 할 가증한 문화들이 존재하지요. 10절 11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해요.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몰래 구상 숭배를 말하지요. 이런 가증
발생한 행위는 사실 부모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통해 내가 못 이룬 야망을 풀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인류로 만든다는 명분 하에 경쟁의 불구덩이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점을 치고 기륭을 살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밀히 점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려놓고만 싶고 고난은 피하려고만 합니다.

0: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난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에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가증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품과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점을 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 주님만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기업을 좇아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받는 자리만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려 하는 저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차별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모들의 가증한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07년 전에 그 개혁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강단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큰 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학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이야.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어. 쓰고 수요일 예배에 볼 때에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라는 실체를 딱 보니까 아, 이 학문이라는 이 글 쓴 게 다 헛디다. 내 이 글 쓴 것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건물과 같다. 집단으로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디고디 되는 것을 깨달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석대학교 신대원이 최고 이력서가 좋은 사람들을 모여 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열흘씩 금식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아이고 기도해라도 기도 영적인 그런 메시지 나가는데 그 때가 묻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오뚜기 오뚜기. 16세기 종교에 507년을 두고 야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길,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0: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한 발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예고도 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으로 때로는 물 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그는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 아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이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의 걱정이라든지 가정의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없이 끝없이 펼쳐져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싸움을 견디며 살아가지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생각이 납니다. 사흘 밤낮을 사뚜 끝에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끝내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뿐이었었지요. 우리 삶에도 그 늙은 어부처럼 온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손에 남은 것이 그냥 허무한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환경을 바라보며 쉽게 결론을 내리고 또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지요.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음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자녀의 삶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한번 머무르지 않으시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라디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는 한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에 오늘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이 알파벳 연입니다. 시작은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등. 그래서 내 발의 등. 이게 이제 처음 히브리 이 어로 볼 때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등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넬, 네라글리, 데 바레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넬을 하면은 등이라는 말이고요. 레라글리 그러면 내 발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발에 등, 내 바레카 그러면 주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등이요, 등이요라고 할 때 네르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14번째 눈에 해당하는 이 알파벳의 이 시편은 14번째 이 연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밝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렇게 나오죠.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 등과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등을 보면

이 등이 어디를 비춰주는 등이냐면 내 발을 비춰주는 등입니다. 그럼 빛은 어디를 비춰주는 빛일까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죠. 자,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등불은 사실 이제 좀 빛이 약합니다, 밤에. 그런데 빛은 훨씬 더 밝지요. 그래서 나의 길 전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는 지금 내 인생의 앞길, 지금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그 순간순간에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간순간 결단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이게 이제 바로 내 발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전체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빛 아래서 설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 그게 이제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궁극적인, 이제 지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빛,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빛, 이 빛을 따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이 빛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자, 여기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6절에 주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여기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언약적인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맹세, 이걸 또 다른 말로 굳게 정했다 그러죠. 반드시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준행하고 흔들리지 않겠다. 왜 이렇게 굳게 맹세하냐? 그 다음 107절에 보면 고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말씀 제쳐두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7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죽겠어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 너무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어쨌든 나는 이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을 테니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자, 여기 이제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고난 가운데 막 악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아주 거덜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가 있느냐? 내 입술로 드리는 제물, 자원제물이라고 그러죠.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는, voluntary sacrifice, 하나님 앞에 아주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voluntary offering이죠. 자,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나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제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입술에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가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나의 심령도 뜨거워지지만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가장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십자가죠.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10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자, 지금 사실 이 고난이 심합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늘 아주 시한폭탄처럼 바들바들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나는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항상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자, 주변의 악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자, 올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 떠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면 망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고루케 하려고 어떻게든 올무를 놓는다. 자, 이런 거 보면 악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미워해서 올무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110절 다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땅을 소유, 기업으로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토라, 법도로 내 인생의 기업, 남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그러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여기 이제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영원히. 여기 이제 사실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라는 단어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 반영이 안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끝까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결단을 지키려고 끝까지 다짐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율례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글, 호크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끝까지 내가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3절부터 이제 120절 그 다음 연은 15번째 연으로 히브리어로 사메드에 해당합니다. 사메드. 사메드 하면은 S, 영어로 S에 해당하는 이제 알파벳이 될 텐데 요것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세아핌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세아핌. 세아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이제 세아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할 때 미워한다라는 말이 사네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13절은 세아핌 사네티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네티, 내가 미워한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못해요. 이것도 좋고.

곧 저것도 좋고. 그 다음, 결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뭇거리게 되죠. 머뭇거리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두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종종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우리 시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죠.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4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머뭇머뭇 하려느냐.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맨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 이게 영어 성경에 더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블 마인디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더블 마인드. 마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unst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것에서 불안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도 섰다가 또 세상 편에도 섰다가 주의 말씀은 이건데 세상은 이렇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말고 주 앞에 확실히 거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러죠. 자, 은신처, 숨어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죠. 방패는 뭡니까? 적들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그래서 은신처는 약간의 이제 수동적인 피함, 보호. 방패는 적극적인 보호를 말하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도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해주시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대적들이 막 위협하고 하면서 우리를 긴장 가운데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주여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옵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욱 주를 바라봐야죠.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갈지어다. 아, 행악자들이 많아요.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자, 이 행악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저버리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죠.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라. 주의 일은 뭡니까? 늘 시한폭탄같이 미혹을 하는데 잘 경계하겠다는 거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심판하시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경외와 결단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갑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경외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 붙들어야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이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

0: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길을 따라가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즐거운 대로 우리의 교만이 말씀을 가로막고 고난의 길에서는 자주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이런 연약함 앞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의 생명이 자주 위기에 있어도 내가 걷는 길 곳곳에 올무가 지뢰처럼 퍼져 있어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에 탐색기가 되어주심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하도 달고 오묘해서 시인은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겠다고 다짐하네요. 주께서 하신 일들을 늘 읊조림으로 명철을 얻겠다고도 다짐하죠. 이 각오가 우리를 이 아침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은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하십시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는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근데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 그 시간에만 주시질 않고 언제든지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 있게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나를 비축하고 독점하려고 무지하게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누가 걷어갈까 봐 얼른 걷어. 왜? 빨리 챙기지 않으면 저 멀리까지 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매일 만나를 비축하고 독점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또 내 삶의 내용이 매일 만나만 거두고 만나만 비축하고, 근데 또 만나의 성질이 있어서 비축에 되면 이게 계속 가만히 있나요? 썩어지나요? 썩어지면 또 가서 거두고 비축하고, 썩어지고 없애고 또 가서 비축하고 썩어지고 없애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뭐 먹을 것도 있고 굳이 뭐 애쓰며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러다 보니 그 만나를 비축하고 만나를 모으는 데만 정신이 빠져서 삶의 배움, 성장, 인내, 열매, 훈련, 단련 이런 과정들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만나 그 자체만 모으고 비축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에도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삶의 진정성 있는 예배, 즉 나의 삶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 예배가 아니고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은 만나 그 자체를 비축하려는 욕심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 만나를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 해변길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봐도 지중해 연안으로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을 치루어야 되니까 아직 전쟁에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홍해를 지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께 찬양하세요. 애굽의 군사와 말들을 저 바다 깊은 곳, 깐 곳에 집어던지셨다. 막 찬양하죠. 그래서 그 홍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신광야, 시내 광야,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어떤 땅인지 아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식이 뭐였냐면 만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뭘 것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님 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양식을 거두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나 그 광야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듯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자기 인생의 길, 자기 사명의 길, 감당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그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지나 광야길이라는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기간에
만나가 내렸어

만나리게 하심으로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일을 해야만이 양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나 들의 풀을 돌보시듯이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해야만이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맛보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기회일 것이고 너의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주님 모르시지 않고 그거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게 바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통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일해야만이 양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피로 그 광야에서 먹어야 될 것을 아시고 만나를 주실 때 목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양식으로서 만나가 필요하듯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만나러 공급될 때마다 내 영혼에게도 말씀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로를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피로인 그 약속의 말씀이 양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있죠. 비축할 수 있다 없다. 비축돼서 비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기간 동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빚어내실 때 훈련에 초점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얘기를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자들이고 또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을 사는 방법은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가 아니라 그거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 인생이 너무 여기에 갇혀있다 보니까 광야 훈련 기간은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지만 근데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가 삶의 전기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이해하지 못해서 애굽의 그 가마 곁에서 노예 생활하며 떡 얻어먹고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주워먹었다는 때를 부러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거절했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의 광야. 하나님은 훈련 기간이 되기를 원하셨지 그 광야가 인생 전기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내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뭘 배울까요? 뭐 훈련이 있습니까? 단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빚으실 텐데 그 빚으신 인생의 길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렇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았는데 세상에 예수님 안 보여요. 가만 보니까 저 바다 건너로 가신 것 같아.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도 자기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 이 섬김이 세상에서 좀 더 양식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좋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던졌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두고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꿈꿀 것은 꿈꾸게 하시고, 계획할 것은 계획하게 하시고, 선포할 건 선포하게 하시고, 감당할 건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우리의 고백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고 계획하고 예수님이 선포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 예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거죠. 나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존재면 충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이 돌봐지고 보호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길을 걸어가며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방향, 계획, 실행, 결과 등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나 또한 예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거나 예수님 그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인 겁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다 보니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영적 영양실조 상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천사가 작은 두루마기를 사도요한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사도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게 되지만 내 속에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 달고 기쁘지만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들은 말씀을 소화해내고 순종하고 따르려니까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중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니 그 소화가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소화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 먼저는 내 것을 막 버리기 시작해.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낫고, 예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도하심보다 낫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나으니까 내 것이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 것만 붙잡게 되죠. 자기를 죽이게 되고 예수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예수화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육신의 영양분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우리 인생이 광야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 훈련길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홍해길,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홍해를 딱 지나자마자 그 15장에서 엄청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가보면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와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여호와께 감사하시면 난리가 났어. 그래놓고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 3일쯤 걸어가니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아직 있다 없다? 있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쳐다보니 광야고 물 나올 땐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목말라 죽는다. 물이 있다 없다? 아니 쌀통에 쌀이 있다 없다? 있는데 미리 한 3일 길쯤 가니까 물이 떨어질 때쯤 미리 이제 우리 못 마시고 죽는다. 근데 또 때마침 그 광야길에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마라라는 게 쓴물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물이 떨어져 가는데 광야의 물은 보이지 않는데 하필이면 또 그 마라라는 걸 먼저 만났어. 그 물 맛을 보니까 써서 못 먹게 된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 마시게 했지만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홍해길도 하나님이 가져하신 거고 홍해를 지난 광야길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만나를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 길에서 어디서 어떻게 마셔야 될지 만약 그 엘림이란 오아시스가 없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강물처럼 흘러내어 마시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미리 쌓아두고 비축해두고 근데 그게 쌓아두고 비축하면 가만히 잘 있을까요? 썩어 문드러질까요? 우리 주님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 쌓여져 있을 수가 없죠. 미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보는 시선의 훈련, 하나님 나라 손길로 쓰임받는 훈련, 그게 밀가루 한 움큼에 기름 몇 방울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거 연습하고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거절하고 쌓아지기만 하면 내가 쓰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평생의 속임수입니다. 평생의 속임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그릇다운 자세가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미리 쌓아두려 하지 마세요. 미리 갖출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날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천국 가나 내일 남겨두신다면 내일의 은혜가 내일 충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난 것처럼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하고 계셨고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가게 하셨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의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물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뭔가 비축하고 쌓아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섬길 거 섬기고 오늘 베풀 거 베풀고 오늘 예배할 거 예배하고 오늘 기도할 거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만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만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0: 영혼의 피로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 하나님께서는,
0: 하나님께서는,
1: 하나님께서는
0: 하나님의 은혜를,
1: 하나님의 은혜를
0: 가불에 주지 않으십니다.
1: 가불에 주시지 않습니다.
0: 가불에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불에 주지 않으세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족하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로 비축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한낮, 오늘은 오늘대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다 채우심을 믿고 우리 오늘을 오늘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시도할 일이 있고 도전할 일이 있겠지만 또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평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 그럴 때 그들에게 무엇이 가졌는지 갖추어졌는지 그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으로 밤새 허탕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고기 들쳐 메고 갈까요? 버리고 갈까요? 버리고 가죠. 기적이었다 할지라도 버리고 가죠. 왜? 예수님 따라가면 물고기를 명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도 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마로 그 물고기 들쳐메고 가겠어요. 들쳐메고 가다 보니까 썩는다, 못 먹는다, 힘들다, 어렵다. 그게 무거운 짐 아닐까요? 그게 내 인생을 지치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니, 저는 작게 해도 여러분은 크게 책임져 주실 것이니, 책임져 주실 것이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마치 먹고 소화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예식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보는 예배, 먹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성찬 예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이 살아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따름으로 내 인생에 어떤 필요가 있든지 주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라지는 우리의 직업과 일터,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바제일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예일교회 소진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결의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시대를 열어주시고 번영의 시대로 이끌어 주시어 보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복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도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결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비우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1: 연주 시작하기 예, 전에요?
0: 바로 음을 맞추는.
1: 아, 그렇죠. 조율하죠.
0: 하트 씨 갔다 온 거 말고.
1: 예.
0: 아, 지금 나오는 악기의 음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연주를 그렇죠. 시작합니다. 악기는 어제 잘 맞았다고 오늘도 꼭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도와 습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음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좋은 연주를 하려면 연주하기 전에 먼저 기준음에 그 악기의 음을 맞춰야 하죠.
1: 그렇죠.
0: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마음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어떡해요?
0: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별말 아닌 것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1: 맞아요.
0: 어제는 감사했던 일이 오늘은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어느새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음이 틀어지는 거죠.
1: 네. 어제 하나님 마음으로 잘 조율해놨는데
0: 오늘은
1: 보니까 또 내 마음으로 와있고
0: 그렇지, 내가 기준이 돼버려.
1: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아멘. 아멘.
1: 우리 기준은요, 그날의 기분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아닐 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다시 맞추는 거죠.
0: 아멘, 아멘.
1: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0: 네.
1: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너무 앞서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맞아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0: 네.
1: 악기도 자주 연주한다고 해서 저절로 음이 맞는 건 아닌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맞춰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마음의 음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0: 예.
1: 하나님, 오늘 제 생각

0: 입과 말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 뜻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1: 아멘.
0: 오늘 혹시 마음에서 조금 거친 소리가 나고 있다면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요 다시 맞추면 되는 겁니다.
1: 그쵸?
0: 중요한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1: 아멘, 아멘.
0: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잘 맞춰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첫 곡 소리엘의 음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1: 아멘.
0: 지라.
1: 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아멘.
0: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어요.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렸을 때, 비켜갔을 때 다시 맞춰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1: 그럼요. 네. 악기 조율하는 거 참 네. 신기한 게요. 악기도 그렇고 악기뿐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걸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 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뭐냐면 악기도 나무로 만든 악기들이 네.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얘네들이.
0: 맞아요.
1: 그리고 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커피를 만들 때 저는 커피 그냥 그 매뉴얼대로 설명서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0: 네 아니에요?
1: 얘네들도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이게 또 기계가 똑같은 크기로 갈게 세팅을 해놔도 똑같은 크기로 갈려 나오질 않아요. 얘네가 어떤 날은 콩이 딱딱하고 똑같은 콩인데
0: 그쵸, 그쵸.
1: 어떤 날은 콩이 눅눅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날 요거 조금씩 그 맞춰줘야 하다고 하거든요.
0: 야.
1: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0: 그렇군요.
1: 우리도 살아있으니까
0: 자꾸만
1: 흔들리기도 하고 내 막 자아가 막 살아나가지고 옛자아가 이게 애가 뭐 옛자아인지 지금자아인지 알 수 없게끔 튀어나오기도 하고
0: 네.
1: 하지만 주님께로 늘 다시 한번 조율하는 거죠.
0: 네. 오늘 좋아 이 시간이 여러분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1: 아멘.
0: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8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기상미션.
1: 오늘은 직장행전이 있는 날이죠.
0: 일상행전.
1: 그렇죠.
0: 바뀐 지가 언젠데.
1: 야, 일상행전이죠. 직장행전이 아니라 일상행전입니다.
0: 네, 일상행전 함께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는요.
1: 오늘은 김예나 교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마인드핏.
0: 그렇습니다.
1: 우리의 마음을 또 맞춰줍니다.
0: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도 있답니다.
0: 네.
1: 유튜브도 열려 있군요. 유튜브에서 네.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또 매일 아침 우리 홍 작가님의 손글씨 손그림에 귀한 말씀 카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번호예요. 자 7114번님
1: 오늘도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아멘.
0: 아멘. 주님 오늘도 저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아, 2607번님도
1: 요 짧은 순간 마치 악기 조율하듯이
0: 네.
1: 우리 마음을 맞추게 되네요.
0: 그렇습니다. 0494번님도요.
1: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고 파요. 하나님의 만나 늘 사모합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똑바른 속마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과 행동 조심하며 진정으로 나의 중심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멘. 9818번님.
1: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격려하는 오프닝 감사합니다.
0: 아,
1: 오늘도 우리 가족들 만나주세요.
0: 아멘. 할렐루야. 신선한 기운으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아 청취하며 일터로 나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주셨으니 그 믿음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특히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들 풍성한 열매 맺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저희 가족들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902번님
1: 아멘.
0: 아멘입니다. 3914번님
1: 신선한 가을바람에 주님의 향기가 은혜롭게 묻어나는 새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일상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하루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보내시면서 주님 만나야 될 분들 또 많이 불러주신 오늘 한번 또 오래간만에 불러드릴까요? 윤권사님 만나주셔야 되고요.
1: 예. 김금숙의 남편 이은종님 만나주셔야 하고요.
0: 네, 예서 만나주시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요 올라갑니다. 네.
1: 또 누가 있을까요? 봉기. 우리 아들 봉기 만나주셔.

0: 해야 하고요.
1: 만나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요.
0: 영산이 예서 예 영서 예빛이 다연이 다윤이 만나주세요.
1: 진원이 만나주세요.
0: 아멘. 네,
1: 가족들 만나주세요. 하시면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쫙 올라오는데 제가 다 못 불러드려도 여러분 쓰시면서 그죠 한번 선포하시는 거죠.
0: 아멘.
1: 그죠 좋습니다. 찬송해드릴게요.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0: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7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770번님께서요.
1: 아, 맛있고 감사한 만나를 부탁드려요. 저는 어제 폐CT 결과 보는 날이어서 병원에 가는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년 후에 정기검사 하자고 하셨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주님께서 예. 저에게 새로운 1년을 또 주셨어요. 더욱더 주님이 주신 시간 헛되이 쓰지 않고 감사와 전도에 힘쓰기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과 은혜로 잘 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암이 발병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기검진 하실 때마다 너무너무 떨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완전히 나았어요가 아니라 한 해를 또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암을 겪으신 예. 분들. 그러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아 이게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를 우리도 마음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이분들은 정말 삶의 전 인격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결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분 좋네요.
1: 축하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0997번님.
1: 2개월 된 딸과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아이고 귀엽겠네요.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울함을 극복하고자 극동방송 켰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네.
1: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오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와. 정말 목사님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잖아요.
1: 그럼요.
0: 마음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요거를 또 남편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정을 못 잡아서나 혹은 뭐 생각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호르몬 계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네. 뇌의 영역에서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극동방송 굉장히 잘하셨고요. 듣고만 있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아는 사람이 나오면 소리를 내서 따라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희 맨날 말씀 카드 만나드리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짧잖아요. 읍조리시면.
1: 아,
0: 그게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러신데 한 절도 우리가 잘 못 외워 나이가 들면. 그리고 산 후에는 기억력이 좀 그래. 그럴 때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 중에서 딱 짧은 부분 있잖아요. 제가 예. 가장 마음을 움직이는 그 부분만 암송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되뇌이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 극복하시고 예 우리 0997번님 언젠가 아, 제가 그때 산 후울증 많이 힘들었는데요. 극동방송에 또 이 정도 목사님 덕분에 잘 극복했어요. 이런 간증 예 듣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1: 응원합니다.
0: 축복하고요. 예 7067번님.
1: 윤호가 양쪽 어깨 수술을 합니다.
0: 네.
1: 주님 윤호를 만나주세요.
0: 아멘.
1: 윤호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0: 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0: 걱정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체 입문 꽁트 일상행전 8장 건강검진과 몸의 성전. 무화과 나무가 푸르고 곡식이 여물어 가을바람이 불어오매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한 해 동안 주께서 맡기신 육신의 쇠약함을 돌아보는 건강검진의 날이 이르니라. 포도원의 공무를 수행하던 강부장이 이대리를 불러가라사대.
1: 이대리여, 가을철기가 지나도록 어찌하여 건강검진이라 하는 육신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주신 몸을 돌보는 것도 청지기의 사명이니 속히 검진의 집으로 나아갈지어다.
0: 하거늘 이대리가 짐짓 태연한 얼굴로 대답하여 가로되,
2: 부장님이시오, 내 육신은 주께서 솔나무처럼 푸르고 건강하게 보존하셨나니 무릇 피와 소변을 뽑아 헛되이 건강을 논함이 내게는 번잡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0: 하더라. 그러나 강부장이 혀를 차며 엄숙한 목소리로 가라사대,
1: 네가 평소에 섭취한 기름진 야식과 무절제한 삶의 허물을 내가 아노니 과태료라 하는 징벌의 날이 오기 전에 속히 기회의 날을 잡으라
0: 하니라. 이에 이대리가 과태료라 하는 징벌이 두려워 두려움에 떨며 겨우 검진의 날을 약조하니라. 검진 전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림에 은혜의 지침서가 이르기를,
3: 저녁 8시 이후로는 금식하고 10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
0: 아니라. 와우. 시각이 깊어갈수록 이대리의 창자가 비틀리고 속에서 굶주린 사자가 부르짖거늘 평소 즐겨 찾던 배달이라 하는 사악한 앱을 펼쳐보고는 기름진 닭튀김과 매콤한 떡볶이의 화상을 바라보며 넋을 잃느니라. 급기어 냉장고 문을 열어 하얀 불빛을 조명삼아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이대리가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속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가라사대,
4: 오 여호와여, 40일 광야의 금식시험이 이토록 가혹하였나이까. 평소에도 찾기 힘들던 야식의 미혹이 금심령이 떨어지니 어찌하여 10절이나 더 사악한 우상이 되어 내 영혼을 뒤흔든단 말입니까? 물 한 모금조차 허락되지 아니하니 냉장고 속에 식어버린 족발 한 점이 정녕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괴유리로다
0: 하며 밤새 침을 삼키며 헛된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더라. 마침내 약조한 아침에 이르러 이대리가 검진의 집으로 나아가 피를 뽑고 의사의 심판대 앞에 앉으니라. 의원이 이대리의 눈을 가만히 건너다 보며 가라사대,
2: 형제여, 평소 술과 담배라 하는 미혹을 멀리하고 절제함으로 땀 흘려 육체를 단련하였느냐?
0: 하거늘 이대리가 제 혈관 속에 가득한 기름진 지방의 허물을 숨기고자 짐짓 거룩한 표정으로 입술을 열어 가라사대,
2: 의원이시여, 종은 무릇 부절제한 음식을 멀리하고 날마다 정직하게 걸어다니며 오직 청결하고 은혜로운 것만을 취하였나이다
0: 하며 백일하의 거짓을 아뢰며 위선의 미소를 띠더라. 그러나 의원이 이대리의 가식에 속지 아니하고 모니터라 하는 진실의 거울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2: 형제여, 거짓 입술로 스스로 현혹하지 말지어다. 그대의 간은 이미 지방이라 하는 두꺼운 옷을 입어 둔하여졌고 혈관 속 수치는 기름진 찌꺼기로 가득하나니 그대가 아래는 바와 몸의 진실 사이에 장대한 격차가 존재하느니라. 무릇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주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라도 헛된 야식의 우상을 버리고 절제함으로 회개하라
0: 하며 엄숙한 훈계로 쐐기를 박더라. 이대리가 제 적나라한 지방간과 비만의 수치를 내려다보니 사지가 얼어붙고 사색이 되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라. 검진의 집을 나와 가로등 밑에 홀로 선 이대리가 주의 성전된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거짓 입술로 위선만을 떨었던 제 미련함을 돌아보며 통곡하여 가라사대,
4: 오호라, 화로다 나여, 내가 어찌하여 주께서 맡기신 성전된 육신을 무절제하게 야식에 방치하고 헛된 입술로 스스로

0: 오늘 그 AI 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 제가
0: 목사님께 목사님 요 부분은 약간 AI 음성으로 해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와 갑자기 기계를 켜실 줄이야.
1: 그렇죠. 제가 네. 오늘 방금 전에 급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아 역시
1: 신문물을 적용하는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극동방송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정도 목사님의 이대리어 이 목소리부터 빵 터졌어요. 오늘도 웃음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참 선생님 정말 이제 전 선한 가을 갑자기 추워졌어요.
1: 오,
0: 이러다가
1: 감사합니다.
0: 또 우리가 사실 그동안 더워서 운동을 못했거든요.
1: 아,
0: 근데 이러다가는 또 금방 추워서 못하게
1: 추워서
0: 생겼어.
1: 운동 못하죠 이제.
0: 예,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스스로 다짐해봅시다. 건강을 위하여 네모를 결심합니다.
1: 아하.
0: 혹은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1: 건강을 위하여서 이걸 하겠습니다. 혹은 네.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말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전이라고 오늘 계속 예, 오늘 일상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1: 예.
0: 성전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샵9330 단문 50원 장무변 유료 문자 메시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688번님
2: 오호라 나요 이대리의 야식을 향한 갈급함이 내 삶과 다르지 않구나. 반성하나이다.
0: 네, 좋습니다.
1: 0688번님 목소리였어요.
0: 감사합니다.

0: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하셨습니다. 아, 0360번님이 야식 정말 끊기 어려워요. 저희 딸아이가 뭐가 땡긴다고 하면은 아우 정말 요즘 저와 남편이 살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딸아 엄마 아빠의 건강 좀 생각해다오. 보통 이런 사람 우리 방송에도 있어요. 아, 먹어 먹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시켜주 이렇게 사오면 자기는 이만큼 먹어. 남은 건 내가 다 먹어야 돼. 꼭 집집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1: 핑계죠. 우리 강 PD님 핑계 대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그런 핑계 대.

0: 지마.
1: 아, 우리 목사님 지금
0: 예, 핑계입니다. 다 그,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딸이 또 먹자고 하면 바로 주문하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와, 이런 분이 계시네요.
0: 건강을 위해 몇 년째 저녁을 먹지 않고 있고 어제부터 엄지발가락이 아파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네요.
1: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죠?
0: 저녁을 안 먹을 뿐 아니라 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1: 우리는
0: 정말
1: 이해할 수 없는 그런 1225번님요.
0: 오래 갈 필요도 없이 어젯밤 11시에 치킨을 시켜 먹고야 말았네요.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를 핑계 삼아서 40대 후반이니까 근육을 위해 배달시키고 바로 후회했어요. 근데 후회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어제는 또 그 생각이 안 나고 먹고야 말았네요.
1: 그러니까 시켰어. 아, 내가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회했으면 그때는 안 먹으면 되잖아.
0: 근데 그래도
1: 오면 또 먹어.
0: 이분은 운동하시고 드시는 거잖아요. 아. 요거 조금 그래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가 말할 자격은 없네요. 네,
0: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0: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같죠. 저것은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1: 네, 좋습니다. 자,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하실 것 같죠?
0: 하실 것 같아요.
1: 하실 것 같아요.
0: 예. 예. 뭔가 저희하고는 다른 예. 결의 인간이라는
1: 그렇습니다.
0: 게 느껴집니다.
1: 침신대 상담심리학과 김윤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응답하소서.
2: 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에게 이상한 거 씌우지 말아주세요.
1: 네, 사실 비슷해요, 우리 세 사람이.
2: 그럼요.
1: 성격 유형도 좀 비슷하고, 대체적으로 좀 비슷해요. 예. 자, 성경인물로 보는 심리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누구를 찾아가 볼까요?
2: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사회 비교 경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질투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0: 예.
2: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자체보다는 그 비교가 나의 가치평가로 이어질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였습니다.
1: 네.
2: 오늘은 야곱인데요. 야곱의 삶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마음이에요.
1: 네. 네,
2: 신학적으로 너무 평가하지 말아주시기를.
1: 네, 심리학적.
2: 네, 네. 부탁드리면서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0: 네. 근데 야곱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신학적으로도.
1: 네, 그렇죠. 맞아요.
0: 계속 그렇잖아요.
2: 다행입니다.
1: 네.
2: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1: 네.
2: 부모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요. 이러한 인정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1: 네.
2: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타인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심리적인 에너지 자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이 인정욕구가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인데요.
1: 맞아요.
2: 네. 이때부터는 인정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2: 네. 이렇게 인정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걸로 둔갑이 되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사실은 성경 사건이죠.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죠. 당시에는 첫째인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와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1: 네.
2: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얻었고 이후에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본인을 꾸미기 시작하죠. 눈이 어두워진 이삭 아버지 앞에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이제 꾸미는 행동을
1: 네.
2: 해요. 근데 야곱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오늘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1: 네.
2: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욕심이나 속임수로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야곱은 왜 그렇게 해서까지 형이 가진 것을 얻고 싶었을까. 이걸 좀 답을 해보려고
1: 네.
2: 하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1: 네.
2: 야곱인 내가 아니라 에서의 자리에 있는 내가 되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또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께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0: 나의 가치가 확인된다고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본인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어떤 교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가치수반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1: 가치수반성?
0: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가치가 특정한 조건에 달려있는 상태라고 믿는 것을 가치수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네.
0: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이루거나 어떤 평가를 내가 받아야지만 중요해요. 그 특정한 평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이 가치수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1: 날씬해야 인정 예쁨 받을 수 있다.
2: 뭔가 내가 뭐 상을 타야만 내가 의미가 있어. 막 이런 거.
1: 네.
0: 날씬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섭식장애를 경험하게끔
1: 그쵸.
0: 되죠.
1: 네.
0: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뭔가 열광해야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요.
1: 네.
0: 좋은 직업을 가져야 성공한 사람이다. 뭐 좋은 차를 가져야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아빠 짱이야 이런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들어야지만 나는 괜찮은 부모다. 이게 여러 가지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앞에 계속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1: 네.
0: 가치소반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대부분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 괜찮은데요.
1: 네.
0: 이 앞에 있는 것이 없으면 결국엔 내가 반대로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2: 사람들이 딱 반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원래 잘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거야.
1: 질투하는 거야.
2: 이게 반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 후자신가요?
2: 저 약간 후자에 가까운데.
0: 감히 너희가 날 못 알아보고.
2: 둘 다 네. 문제는 있겠죠.
0: 아, 네. 네, 둘 다 문제일 수 있죠.
1: 네. 네.
0: 이런 기준을 그래서 갖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누구나 잘하고 싶고 잘한 것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싶은
1: 맞아요.
0: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는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실패한 무능한 인간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그치.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1: 그치.
0: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1: 맞아요.
0: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네.
0: 이렇게 나의 가치가 성과나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달려 있으면 인정받는 순간에는 안도해요.
2: 네.
0: 그런데 그 안정감이 오래가지 않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1: 또 다른 시절을 받아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그 순간에 와 내가 좋은 성과를 냈네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끝나면 되는데 다시 그거를 받기 위해 또다시 본인을 자기 검열하게 돼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 괜찮아? 그것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번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그러면 내가 가치는 없는 인간이 될 텐데 이런 식의 끊임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인정이 나의 가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면 아무리 많이 받아 도 이제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끔 됩니다.
1: 계속 피곤하지 계속.
2: 예.
0: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인정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다른 사람의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심리학에서 가면을 쓴다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인정 욕구가 강하고 가치 수반성이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을수록 이런 페르소나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 했던 행동 가운데 상징적으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1: 그렇지,
0: 입습니다.
1: 그렇지.
2: 아.
0: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게끔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좀 페르소나를 끼고 그 상황에 맞는 좀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사회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내는 게 우리도 간혹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2: 예.
0: 그런데 나는 싫은데도 늘 괜찮다고 말하고 힘든데도 늘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괜찮은 척 유능한 척해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건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예. 이런 사람들 네. 나중에 꼭 이렇게 언젠간 무너지더라고요.

0: 같고요. 네. 마음이
1: 한 번은 터지지.
2: 예.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데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야 이제 질문을 하게끔 되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기 어려워질 수 맞아. 있습니다.
1: 네.
2: 누가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너가 원하는 거 먹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배려하고 또는 정말 나는 뭐든지 괜찮아의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약간 이런 가치소반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쟤가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이걸 주장하면 쟤는 저거 안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친구가 먹고 싶은 거에 따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런 가치소반성이 있는 친구들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질 때 생기기도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그리고 내가 진짜 뭐가 하고 싶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0: 예.
2: 맞습니다. 네.
1: 그러니까.
2: 그러면 그렇게 원했던 것을 얻으면 행복해지는가. 야곱이 결국 원했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어요.
0: 예.
2: 하지만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네. 에서 형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 이후의 삶에서도 관계 속에서 경쟁하고 속이는 일을 경험하게끔 되죠. 여기에 이제 이런 인정욕구의 중요한 특징이 일어납니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외부의 인정만으로는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완전히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1: 네.
2: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의 인정욕구를 쫓아갈 때에는 야곱이 이후에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불이익들,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인정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인정이 사라졌을 때에도 나는 나의 가치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가.
1: 네.
2: 그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칭찬에 집착하게끔 되고 결국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2: 이런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에서를 다시 만나기 직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얍복강에서 홀로 남아 밤새 누군가와 씨름해요.
0: 그렇죠.
2: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대답하게 돼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장면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야곱이 자신을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끔 되죠. 신앙적으로 정말 여러 의미를 가진 장면인데요.
1: 네.
2: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이름과 자리를 빌려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이름인 야곱의 이름으로 서는 장면처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페르소나를 끼고 살아가기보단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가치를 좀 인정하면서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을 좀 잘 알아차리면서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됩니다.
1: 네, 그 자신을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네, 너무 영적인 의미가 또 깊은데요.
0: 너무 좋은데요, 오늘.
1: 그렇죠. 우리 목사님 다음 주 설교.
0: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아, 그러네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까지는 뭐 자연스러운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막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도 나 싫어하실 것 같고 여기까지 가다 보면
1: 네.
0: 인정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하게 되고
1: 그러니까.
0: 다른 사람으로 막 가장하게 되고 가식 부리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좀 못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스스로 인정할 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0: 아멘.
2: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무엇을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그게 기준이 성공해야만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사랑받는다는 어떤 표현을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꼭 이런 외적인 조건,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가 해주는 칭찬에만 너무 목을 메고 있다면 그런 자신을 좀 인정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인정받기 위해 원하는 것을 실제로 구분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0: 예, 사실은 좀 오버하고 있는 것인가. 구분해보는 것이
1: 중요할겠죠.
2: 예. 네,
0: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와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성과와 평가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대변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즉 꼭 기억해 주시고
1: 네.
0: 누군가는 날 좋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또 조건 없이 나를 무한정 사랑해 주기도
2: 예.
0: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양단.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는 장단점 이렇게 양가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성경 인물로 보는 심리 이야기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할까.
2: 아, 네. 우리 PD님은 네.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피디님이 좋아서 하시는 걸까요?
1: 아, 저는 사실 좋아서 하긴 하는데 문자가 이제 300개 이상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300개 미만 들어오는 날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목소리 때문에 망쳤다.
2: 지금 그것은 우리 청취자들을 압박하는 것인가요? 청취자들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1: 그만하시죠. 자, 오늘도 우리 김혜나 교수님과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들 마음에 그런 뭐 비교하는 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마음도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1: 그럼요.
0: 그게 죄가 되지 않게.
1: 예.
0: 예. 그 선을 잘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거,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1: 모든
0: 예.
1: 것이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선을 넘으면 네. 죄가 되니까요.
0: 맞아요.
1: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선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자, 약속노트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0: 아멘.
1: 아멘. 여기서 굳게 하라. 부르심과 네.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시잖아요.
0: 네.
1: 재밌는 단어입니다. 굳게 하다. 이게 이제 베바이오스라는 그리스어인데요.
0: 네.
1: 원래 바이노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바이노가 걷다예요. 걸어다니다.
0: 네.
1: 근데 이 걷는 거랑 굳게 하다가 무슨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베바이오스의 원래 뜻은 밟고 다닐 만큼 단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0: 네.
1: 우리가 이게 밟고 다닐 때 갑자기 바닥이 툭 꺼져 버리면 실족하게 되잖아요.
0: 그쵸.
1: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가 걷고 다니는 우리의 일상의 바닥이 단단해야 돼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단단하지 않으면 실족하고 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걸어 다니면 남들이 조금 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흩어지면 그게 단단하지 않으면
0: 네.
1: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실족하고
0: 그치.
1: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죠. 오늘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1: 아멘.
0: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신청하신 곡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한사랑 보내드리면서 한사람 보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같이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전도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복음의 향기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전도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의 장막이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만 좀 특별하게 유일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했던 처소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공의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수를 통하여 주를 찬양하는 일을 거부한다면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주를 찾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게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은 무너져 있던 예배의 처소잖아요. 무너져 있던 기도의 처소잖아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도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 한 분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가 또 형들이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고 혼을 내고 매를 쳐도 그래도 교회 가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그 안에 다윗의 장막, 예배의 장막, 기도의 장막이 세워져서 우리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목회자의 가문이 됐잖아요. 가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한 심령을 통하여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안에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사도의 바울의 입을 통하여 디모데가 하는 편지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 예배의 처소,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그렇죠? 그 자녀들에게 기도의 처소,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내가 전도자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는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일을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내 안에 예배의 처소, 기도의 자리가 세워진 내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장막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세워졌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네 안에 예배의 처소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답게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계신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십자가 구원,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기둥이 있어야죠. 아니 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내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참 환우들이 많으세요. 또 어르신들 가운데 병원에 누워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큰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쓰러지기 쉬워요. 또 다른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말해야 된다.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둥입니다. 기둥.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내 신앙을 누구와 타협하겠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무엇과 바꾸겠어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나 이 확신,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무례한 태도, 거친 말과 행동, 오만한 마음, 승리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태도로 너 안에 있는 확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온유와 겸손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네, 됐습니다.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이게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래서 주여 내 안에 이미 예수의 향기를 주셨사오니 이 향기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관계 전도의 시작이 아닐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도 내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아름다운 성품, 인격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 친절함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온유가.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마음에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는 자들,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나의 말과 행동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할 것이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에 냄새가 있다는 거죠. 정말 냄새가 있습니다. 코로 맞는 냄새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대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냄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멸망의 냄새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16절 말씀, 16절 말씀,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예요. 영생의 향기를 이 끼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리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마지막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과 행동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말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행동에서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유의 향기가 겸손의 향기가 공손함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수단이 하나님의 여러분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1980년대, 1990년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했던 리처드 마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마오가 지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조금 도전적이죠. 무례한 기독교. 원 제목은 조금 달라요. Uncommon Decency. 이게 원래 이 제목이에요. Uncommon, 이 제목 속에 이 책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나누고 싶어요. Uncommon이란 말은 이 common은 보통, 평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 탁월하다, 비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Decency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공손함, 예의 바름. 그러니까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특별한, 탁월한, 비범한 공손함, 비범한 예의 바름. 이게 책의 제목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언뜻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리처드 마오가 부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책 제목의 부제를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크리스천은 기독교인, Civility는 시민교양이라는 뜻입니다. 시민정신, 시민교양. 이것도 역시 친절함, 공손함, 예의바름이란 뜻이겠죠. 시민정신. 기독교인으로서의 시민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세상에서 in uncivil world, uncivil은요, 그러니까 야만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시빌이 반대말이니까 무례하다는 뜻입니다. 무례하고 야만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이 무례하고 야만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민 교양,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계기가 있어요. 1980년대, 1990년대 특별히 미국 보수적인 교단, 복음적인 교단이 많이 부흥한 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어떤 폐해도 있었느냐? 교회가 정치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아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오만한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주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폐단이 있었어요. 그걸 트라이엄팔리즘, 승리주의, 마치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정당화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완전히 싹 십자군 전쟁에서 쓸어버리듯이 짓밟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자, 이것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하면 설레설레, 아우 저 독선적인 사람들, 저 오만한 집단들,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기 쉬운 그런 사회 풍토, 아마 오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여러분 전도에 전자도 꺼내지 못하게 된 것은, 전도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고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만함으로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독선적인 사람들로 비춰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오히려 막힌 것 아니냐. 리차드 마오라는 분이 이런 시대 정신과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만함, 이런 승리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싹 다 기독교의 국가를 만들, 여러분 기독교 국가 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또 썩어버립니다. 중세 2000년이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예, 구원은 좋지만 그 오만함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세상은 자꾸만 교회로부터 담을 쌓고 멀어지는 이 시절에 이 리처드 마오라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문이 막히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을 굳게 갖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이 진리를 무엇과 바꾸겠어요? 무엇과 타협하겠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그러나 공손함과 예의 바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세상이 귀를 열 거 아니냐. 지금과 같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소리를 아무리 해봐야 세상은 귀를 닫는다. 저런 오만한 것들, 독선적인 것들, 개독교인들,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듣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우리의 영성을 피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세요. 공손함이 없는 강한 신념도 문제다. 우리의 신앙이 근본주의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이란 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나의 강한 신앙,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예수 절대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이 오만한 태도, 공손함이 없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다. 강한 신념, 그러나 공손함이 없는 강한 신념은 복음의 문을 막는다. 이걸 우리 피해야 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다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다 받아들이고 좋지 뭐 동성애 어때? 아니 그 사람들도 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다 오케이, 저것도 다 오케이 이러면서 모든 것과 다 타협하면서 친절하고 공손하면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느냐? 거기에 어떻게 복음 증거의 전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양쪽 극단을 피하고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리차드 마오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념이 있는 시민 교양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념이 있는 시민 교양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아멘! 확신이 있는, 예수 십자가 보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구원의 진리는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잖아요. 무엇과도 여러분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십자가 신앙에 대한 보수적인 신앙,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시빌리티, 시민교양, 친절함과 예의 발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리차드 마오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15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네가 무엇을 믿느냐? 너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묻는다면 항상 나는 이것을 믿는다, 너의 신념, 너의 믿음, 너의 확신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나 그 대답은 무슨 방법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 거친 말과 행동, 우월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물으면 너의 확실한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함께 부드러운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믿음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비방하면,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면 그들이 비방하는 그 입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언커먼 예의 바른과 친절함, 디센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저 사람은 화도 안 내네, 더 나에게 친절하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시민정신, 시민교양, 공손함과 예의 바름, 품격으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언커먼 디센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품격으로, 예의 바름으로, 공손함으로,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 다 지옥 갈 것들, 이런 자세로가 아니라, 거친 말과 행동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말이죠, 어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확 갑자기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무례하게 끼어들었어요. 근데 내가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않고 옆에 가서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막 괜찮다고 오히려 그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친절한 모습과 태도로, 그런데 지나가면 보니까 아이 그 운전석에 십자가가 달려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게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리차드 마우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예의 바름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와 품격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이 분명한 믿음,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의 믿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또 10월 이 가을에 정말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아름다운 모습과 공손함과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나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어렵지 않죠? 한번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형제도 있고,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할까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이번 가을에 마음에 품은 그 사람, 한 사람도 좋고요,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습니다. 올해 한번 이 9월 10월 집중적으로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는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한마디 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평소에 말하고 싶었는데 주저했던 사람도 있어요. 나랑 한번 교회 가볼래? 그거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미뤄왔던 사람 있어요. 분명히 저도 있고요. 그 사람 이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봐야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개 이름이 떠올랐는데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고, 그럼 이번 주 내가 또 이 한 달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어떤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이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 이 가을에 전도합시다. 여러분 찾아가고 만나고 떠오르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예 여러분 나의 신앙의 유일성, 그렇죠, 예수 십자가, 이거는 유일한 거예요.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나의 이 믿음의 십자가의 유일성과 우월성이 큰 만큼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과 온유와 공손함으로, 우리의 목적은 예수의 이름이

0: 전파되는 거니까 어찌하든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 붙잡고 전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오늘 이 화두를 가지고 이 한 주 묵상하고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한일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닥치면 우리 영혼은 요동합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매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초라한 모습,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네,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상한 음식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세균성 장염과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원인에 따라 열이 나거나 몸살처럼 온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염은 며칠 이내에 좋아지지만 설사와 구토가 심하면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탈수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입이 심하게 마르거나 소변량이 줄고 기운이 없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탈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장염에 걸리면 무조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굶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토가 심한 초기에는 음식을 잠시 줄일 수 있지만 물이나 경구 수분 보충액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가라앉으면 흰죽이나 부드러운 밥처럼 소화하기 쉬운 음식부터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술, 커피, 지나치게 단 음료는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를 빨리 멈추기 위해 지사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열이 있거나 혈변을 보는 세균성 장염에서는 장 운동을 억제하는 약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변이 나오거나 심한 복통과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가 며칠 이상 계속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도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장염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육류와 어패류는 속까지 충분히 익혀먹고 칼과 도마는 육류용과 채소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휴가나 야외활동을 할 때 자동차 안이나 야외에 음식을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의 냄새나 맛이 괜찮더라도 보관 상태가 의심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세종드림내과 윤범용 원장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삼락교회 다니고 있는 강경하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상계동에서 옹골산 집밥이라고 우리 집밥 맛있는 밥 만들어주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옹골찬 집밥 경영하고 계신 강경하 집사님을 만납니다.
1: 네, 먼저는 저는 이제 음식에 재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희 동네에서 한 점심에 한 100명가량 이렇게 식사를 항상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동네에서 맛볼 수 없는 집밥 같은 집밥을 사람들께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힘들기는 너무 힘든데 우리 직장 다니시면서 제대로 음식 못 드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늘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그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강 집사님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1: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잠깐 나가고 그리고 뭐 때마다 친구들 통해서 수련회 가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주일은 섬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저를

0: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학습 세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남편 얼굴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주일 잘 가고 그냥 수요예배 가고 여전히 모임 나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기도도 못 하는데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부활절은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느 날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맞구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25년 된 것 같아요.
1: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으며 사역의 기쁨 또한 발견하게 하십니다.
0: 그랬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누가 극동방송을 듣더라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어디냐고 가르쳐 주니까 106.9라고. 그래서 가게를 하면서 항상 틀어놓고 음식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또 새소식반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이렇게 이제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새소식반을 또 한 10년 가까이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사랑의 뜰 안에 선교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뭐 미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 헌신을 하셨던 간사님 분이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PC 1단계 2단계 다 받고 뭐 상담사도
1: 상계동 삼락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강경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0: 저희 삼락교회 김태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삼락교회는 원래 김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셨을 때 복음으로 정말 무장을 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몰랐던 저에게 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만 순종만 하라고 막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김태형 목사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목사님이셔요. 저희 삼락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1: 일터에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말씀 찬양을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0: 우선은 극동방송 통해서 이제 제가 믿음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제 새소식반 끝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게를 5년, 6년 또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힘들 때마다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올 때마다,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눕고 싶고 막 이러면은 어느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힘주시고, 찬양 주실 때마다 뭐 따라 부르면서 그 제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마음들 또 날라가 버리면서 정말 24시간 붙어 있는 정말 틀어놔야 돼요. 안 틀어놓으면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1: 주신 은혜가 감사해 전파 선교사가 되었더니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0: 전파 선교사를 제가 한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들은 건 한 15년? 20년 됐나?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붙잡고만 있지만 마음에는 그 은혜를 대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선교 후원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랬는데 좀 힘들었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느라고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근데 부격적으로 제 이름으로 가게 하면서 아 이거는 이제 따로 떼어놔야 되겠다 하고서는 우리 가족 식구만큼 이제 성경 후원을 하고 나서는 그 은혜가 아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를 대갚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때만 되면은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수록 더 흘러 넘치는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아요.
1: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동역해 주십시오.

0: 동해 집사님, 아, 믿음도 없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실 때는 분명히 자기의 힘이, 자기의 기도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고맙다고 얘기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길을 통해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 상처들이 하나님 이제 치유해 주시고 저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알려줘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남편을 향한 감사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고 강경화 집사님, 방송 가족 여러분께 권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제가 계속 흘려보내야 더 저에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기워야 채워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근데 제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뭐 물질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힘도 더 주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성도님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어렵지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 강경화 집사님을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중국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이나 반사가 되는 물품을 착용해 주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고 걷지 말고 좌우를 살피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를 보고 멈추겠지, 비켜가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무리한 횡단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이 캠페인은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 오정교회에서 제17회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대전노회 소속 9개 교회와 소프라노 강유경 그리고 금산제일교회 더 그레이스 밴드의 은혜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가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한밭교회에서 아버지학교 대전 96기를 진행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든든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 17일 목요일 공주시 보건소, 18일 금요일 청량군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대성교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천안 대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에 들어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배우들의 수상소감을 듣다 보면요,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괜히 막 뿌듯해지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스스로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상일 텐데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같은 성도된 입장에서 참 반가운 말이죠. 내가 해냈다라는 말이 아니라